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노래 하나 추억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쿠폰 사용 기한 넉넉하다고 여유 부리다가 어느새 기한이 지났네, 못 쓰네 하는 것들 너무 많고요. 뭐 신고 기간, 갱신 기간 이런 것마다 늘 끝에 가서 아슬아슬하게 하시는 분들, 다들 방법도 알죠. 미루지 말고 즉시 하면 된다는 거 모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잘 안 된다는 거, 아직 여유가 있는데 막 급하게 할 필요가 뭐 있나 싶기도 하고 쫓기듯 하는 게 싫어서라는 분들도 있던데요. 사실 진짜 임박해서 하는 게 그게 정말 제대로 쫓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모두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싶으시면 한 번만 같이 손잡고 해보실까요? 이후에 다가오는 모든 그 마감 기한이 있는 것은 발견하는 순간 쓰거나 처리하거나 뭐 해결하거나 아무튼 그대로 시간이 남았네, 아직 날짜가 있네 하지 마시고 그 순간 한번 해보는 걸로 약속 한번 해볼까요? 당장 눈앞에도 하나 저는 보이네요. 저건 조금 있다가 방송 끝나고 바로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3부는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하라 노래들 함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를 좀 특별하게 뭔가 작품으로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고 좀 강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늘 제가 중간중간 언급해드리지만 절대 뭐 백일장 그런 거 아니니까요. 분량이나 사연이나 노래 선곡 이런 기준만 맞추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잘 다듬어 드릴게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코너 참여 사연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누추 오시는 방법이에요. 문자는 샵 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한동준의 사랑의 마음 가득히, 푸른 하늘, 내일로 가는 길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듯이 습관도 반복되면서 그 결과가 곱절로 불어난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아주 작은 차이여도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 그러나 매일 이것을 느끼고 감사하기엔 어려울 수 있다. 우리는 작은 변화들을 무시한다. 그 순간에는 그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돈을 조금 아낀다고 해서 백만장자가 되지는 않는다. 사흘 연속 체육관에 가도 멋진 몸이 만들어지진 않는다. 오늘 밤 한 시간 동안 중국어를 공부해도 중국어로 말하지 못한다. 그저 아주 작은 변화가 있을 뿐 그 결과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쉽게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불행히도 변화는 느리게 일어난다. 우리는 곧 나쁜 습관으로 돌아간다. 오늘 정크푸드를 먹었다 해도 체중계 바늘이 바뀌진 않는다. 오늘 밤늦게까지 일하고 가족을 소홀히 한다 해도 가족은 우리를 이해해준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도 대개는 제 시간에 끝마치게 된다. 결심은 잊히기 쉽다. 하지만 좋지 못한 결심들, 사소한 실수들, 작은 변명들을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1%씩 잘못을 계속해 나가면 이 작은 선택들은 해로운 결과들을 켜켜이 쌓아간다. 결과는 그동안의 습관이 쌓인 것이다. 순자산은 그동안의 경제적 습관이 쌓인 결과다. 몸무게는 그동안의 식습관이 쌓인 결과이고 지식은 그동안의 학습 습관이 쌓인 결과다. 방 안의 잡동사니들은 그동안의 청소 습관이 쌓인 결과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해서 했던 일의 결과를 얻는다.

롤러코스터의 습관이었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길 긴 여운, 오늘은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었어요. 너무 보는 순간 저는 당연히 포함되고 많은 분들에게 이 내 얘기네 할 수 있는 생각을 좀 심어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 저자는 고등학교 때 촉망받는 야구선수였습니다. 근데 연습 중에 그 동료의 야구 배트에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당하는 사고를, 아주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이 사고로 얼굴뼈가 조각조각 나고 또 실명위기도 왔었고요. 걸을 수조차 없었던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하지만 절망에 빠지는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라도 하자 싶어서 그걸 반복했대요. 그 후 매일 걷기 연습도 해서 6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운동을 할 수 있게 됐고, 6년 후에는 대학 최고 남자 선수가 되기도 했대요.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신을 인생의 나락에서 구해준 이 습관의 힘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 1부 끝곡은 이태원의 솔개 전해드리고 2부로 갈게요.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정산종사 계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살생계를 지키는 동시에 영구 없이 생명을 상해하지도 말며, 도적계를 지키는 동시에 의의 아닌 재물을 취하지도 말며, 가늠계를 지키는 동시에 부부라도 남색을 하지 말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4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많은 분들이 또 일찍 오셔서 인사도 주시고, 약간 그 학교 일찍 가면, 물론 우리가 여기 교실도 아니고 제가 선생님도 아니지만 수업 준비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시간이 있고, 또 이렇게 수업이 시작이 돼서 초반에 바로 어떤 선생님은 필기부터 막 시작하는 선생님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한참 학생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또 나누다가 수업을 하시기도 하고 다양했죠. 노추는 약간 일부가 조금 문자 소개가 바로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김범중님이 조금 오해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문자 소개 아직 안 했었어요. 저희가 딱 뭐 규격화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어쩌다 보니 노추는 거의 문자 소개가 좀 2부부터 시작이 되곤 해요. 그렇다고 1부에 절대 문자 소개를 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지만 1부에는 아직 오늘 소개가 오늘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자, 1486 뒷번호 쓰시는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720이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그리고 신복수님, 부산은 밤새 비가 다녀가고 오늘 아침은 햇살이 유난히도 반짝거리네요. 비가 다녀가고 그 다음날의 햇살이나 그 다음날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약간 뭔가 빨래에서 새로 막 꺼낸 느낌. 비유하자면 그래서 좋죠. 부산 갈매기님도 어서 오시고요. 황금배련님 반갑습니다. 우리 황금배련님 계신 곳은 아침 햇살이 오늘 더위를 경고하듯이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셨고요. 8378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십시오. 네, 매일 배도 맞아요. 반갑습니다. 또 반갑고 반갑습니다. 1102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시고요. 비르고 벼르던 구석 창을 닦았더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렇게 깨끗한 창인지 모르고. 아, 맞아요. 너무 안 닦고, 그리고 방충망, 그 방충망 청소가 너무 오래 안 돼 있는 그 뒤쪽의 창들은 아무리 닦아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네. 꾸리님도 어서 오세요. 맞아요. 어제 야구 대전까지 간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아직 대전이신 거예요. 원정 응원 왔다가 오늘 올라갑니다. 대전 노초 가족 여러분, 소국밥 맛있게 먹고 유명한 빵집 가서 빵도 사서 서울 갑니다 하셨는데, 응원하시던 그 팀은 경기에는 졌지만 오늘 아침에 노초 들으면서 즐겁게 시작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열심히 선수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내 팀을 응원했다. 그게 포인트죠. 열심히 했다. 그리고 7289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은서님도 와 계시고요. 3973 쓰시는 분, 6420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정은님. 정은님도 맞아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여름이라 약간 입맛도 좀 없어지고 또 일이 바빠서 제때 식사 못하고 그러면 2중 3중으로 몸이 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은님이 남겨주신 어떤 증상에 관한 글들이 딱 리듬이 조금 깨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조금이라도 우리 오늘 습관, 아주 작은 습관의 힘도 얘기했잖아요. 평소에 규칙적으로 잘 챙겨 먹고 루틴을 잘 지켜가는 게 일상을 잘 지켜가는 거고 그게 곧 또 건강하고도 연결돼 있지 않을까요? 이명선님도 반갑습니다. 퇴직하면 규칙적인 생활이 안 될까 봐 걱정이에요 하셨는데, 면허도 지금 바꿔야 되는데 여유 있다고 미뤘더니 이제 코앞인데 사진도 찍어야 하는데 하셨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에 내가 벌써 이걸도 못했어, 큰일 났어 라고 절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지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후에 한 가지만, 제일 빨리 보이는 한 가지만, 그것부터 잘 한번 시작해보자 했으니까 사진을 일단 찍으시면 됩니다. 코앞에 왔지만 지나간 건 아니니까 사진 찍고, 그렇죠, 면허증 교체하고 그러시면 되죠. 충분히 해결될 일입니다. 노래 좀 듣고 갈까요? 앤머레의 You Need In Me, 그리고 웨스트라이프의 You Raise Me Up까지 두 곡 이어갈게요.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6617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2350 쓰시는 분이 아까 어느 분이시죠? 이명선님? 예, 이명선님 그 문자 사연을 듣고 주신 것 같은데 게을러서가 아니라 아, 동시에 할 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사람인지라 놓치는 게 있더라고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유난히 바쁜 날 그 저는 어릴 때처럼 막 동그라미 해서 피자 조각처럼 내서 몇 시까지 뭘 하고 뭘 하고 이런 계획표는 짜지 않지만 계획표부터 짜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넘어가기도 하고 좀 더 어떤 일은 빨리 끝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약간 몇 시까지는 이거 일명 그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잖아요. 그게 필요한 게 그냥 머릿속에만 갖고 이거 끝내고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이런 순간이 저도 꽤 많아서 일단 적어봅니다. 그리고 맞아요. 게으름은 진짜 고쳐야 되는 거지만 어떤 뭐 과부하가 걸리거나 일이 좀 꼬이고 그래서 놓치게 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너무 자책하지 말고 빨리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기한이 남은 거라면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은주님도 반갑습니다. 맞아요. 많이 더워요. 그리고 9410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람쥐님 신청곡을 준비할까요? 보조스킥스의 조조 원하셨어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로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들 3부 첫 곡입니다. 정태춘 사랑하고 싶소.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꾸리님이요.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은 항상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제가 좀 고민을 했던 게 하나 있는데, 사실 부산갈매기님이 신기하게도 저희가 준비해 놓는 곡이나 준비해 두고 있는 어떤 가수의, 같은 가수의 노래를 꽤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겹칠 때도 있고, 어머나 이런 때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걸 저희도 준비해뒀는데 이걸 매번 말하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산갈매기님이 뭐 선곡하시거나 이거 어때요 하시는 노래들, 신청합니다 하시는 노래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로 들릴 수가 있고, 사실이기도 해요. 근데 진짜 많이 겹쳐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진짜 많은 곡을 알고 계시구나 싶기도 하고, 또 우리 꾸리님처럼 노출 가족분들도 어느새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셔도 아, 부산갈매기님 또 듣고 싶었던 노래, 좋은 노래 신청하는구나 가 꽤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걸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제리님, 더울 때 나이스 커피 소영님이 극찬했던, 어머 이거 예전에 저 이제 이렇게는 먹지는 않습니다. 그 믹스커피로 만든 아이스커피 저도 따라해봤습니다. 따라해보셨다고요? 2리터 생수병에 거기다 물을 반 넣고 커피 믹스,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먹는 건 아니니까 뚜껑 닫고 흔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홀짝홀짝. 장점은 정말 맛있다. 단점은 너무 많이 마시게 된다. 정말 결론까지 정확하게 내려주셔서 제가 할 말은 없고, 뒤에 잔소리를 하나 더 하자면 정말 적당히만요. 아시죠? 자, 노래 하나 듣고 오늘 추억사연 만나러 가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함께합니다.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9946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쌍둥이 딸들이 대학교 첫 번째 방학을 맞았습니다. 작년까지 입시에 시달리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이제는 방학에 뭐 할 건지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안 하겠다 마음 먹었죠. 저들 말로도 신나게 놀 거라길래 그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종강하자마자 알차게 계획을 짜서 딱 일주일만 쉰다고 하더라고요. 뭘 하려나 봤더니 아르바이트 자리도 미리 구해놓고 예산 할머니네 다녀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산은 저희 친정이고요. 시어른들이 다 돌아가셔서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외가뿐인데 처음이에요. 자기들끼리 다녀온다고 하는 게요. 어떻게 그럴 생각을 했냐고 물었더니 학년 올라갈수록 교회 활동도 많고 취업 준비도 해야 하니까 1학년 때 부지런히 시간 내서 이것저것 해야 한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입시 끝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애들 입에서 취업이란 말이 나오니까 저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생각이 너무 대견하죠. 사실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큰 것도 아닌데 때 되면 먼저 전화도 드리고 이젠 알아서 찾아가기도 하는 게 신기해요. 아 생각해보면 쌍둥이 중 큰 애만 예전에 한 6개월 정도 제가 애들 낳고 몸조리 잘 못해서 조금 힘든 게 있었는데 엄마가 데려가서 잠시 같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무시 못하나 봐요. 은연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좀 더 챙기는 게 첫째이긴 합니다. 둘째는 어차피 쌍둥이이기도 하고 늘 같이 있으니 당연히 따라가는 뭔가가 있겠죠. 오늘 아침에 집 앞에서 배웅해주고 들어왔는데 진짜 언제 이렇게 다 컸나 싶네요. 괜히 혼자 센티해지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남편과 저는 나이를 먹어가고 아이들은 컸나 봐요. 문득 저의 대학교 첫 방학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못 모르고 친구랑 영어학원 끊어놓고 아르바이트 찾아 햄버거 매장마다 들어가서 물어봤던 당찬 그런 저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참 적극적이고 대담했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빨리 안 온다고 성화하시고 낭만 가득할 줄만 알았던 저의 대학 첫 방학도 그다지 드라마 같진 않았지만 제 추억의 노래들은 다시 듣고 싶네요. 박진영, 그녀는 예뻤다. 엄정화 페스티벌.

박진영 그녀는 예뻤다. 엄정화 페스티벌 두 곡이었습니다. 오늘은 9946 뒷번호 쓰시는 분의 사연이었고요. 쌍둥이 따님들이 그래요. 진짜 이제 다 컸네요. 아, 그리고 쌍둥이는 한 명이 하면 한 명이 자연스럽게 뭐 따라한다라는 표현도 별로죠? 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일체화되는 그런 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생각이나 뭐 행동이나 좀 비슷한 게 많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같이 있으니까 당연히 좀 마음에 없던 것도 그래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것도 될 텐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쏟는 그 마음은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갑니다. 아우, 갑자기 막 센티해지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시간이 그냥 흘러갔겠습니까? 아이들에게는 아이들 나름대로 20년이라는 인생이 쌓인 거고요. 그 와중에 우리는 이렇게 나이만 먹어가고 하실 게 아니라 또 다른 또 라운드가 펼쳐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약간 그 옛날 고등학교 때까지와 방학이 분명히 다를 것이다. 뭔가 이런 기대를 가졌던 그 설렘이 생각이 나는데 생각보다 또 뭐 별 게 없었던 그죠? 영화학원 끊어놓고 맞아요. 그때 막 방학 가까우면 학교에 그런 거 붙잖아요. 뭐 토익, 토플, 현수막 붙고 뭐 특강 붙고 그러면 이건 해야 되는가 보다 해서 하고 그리고 요즘은 그게 있나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농활이라고 해서 갔었잖아요. 방학하자마자 예, 보통 그런 거 가고 예, 저는 뭐 학교 방송국 수련회 가고 이랬던 추억이 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에게 고등학교 때까지의 입시 위주의 어떤 그런 방학 말고 내가 뭔가 설계해가는 방학의 추억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좀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7815 뒷번호 쓰시는 분이 그래요? 그 학원 할인해주고 막 그래서 꼭 등록했었다고. 아, 뭐 대학생들 뭐 1학년들에게만 뭐 할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예. 네. 그런 것도 하고 아르바이트는 꼭 했죠 라고 해주셨는데 아르바이트 제가 어렸을 때는 고등학생들은 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금지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이제 그렇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뭔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권리이자 뭐 혜택 같은 느낌도 좀 들었었고 맞습니다. 그런 추억. 아, 추억이 좀 들어와 있는데 이건 4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 끝곡은 8378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 룰라 34 전해드려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 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 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장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4부 문을 열어준 노래는 듀스의 여름 안에서였습니다. 영원한 여름송 1349 뒷번호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노래였는데 오늘 어째 분위기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듯해서요. 90년대 댄스 리듬 그런 걸 따라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봅니다 하셨네요. 맞습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오늘 약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긴 해요. 1753 뒷번호 쓰시는 분도 저는 첫 아르바이트를 진짜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셨나 봐요. 유명한 프랜차이즈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라고. 정말 고되고 힘들었고 시급도 지금에 비하면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하셨고요. 그리고 5623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대학교 방학이든 고등학교 방학이든 방학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셨고요. 그리고 6123 뒷번호 쓰시는 분도 아이들 마음이 예쁘네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크면 좀 더 그러기도 하죠 라고. 그러게요. 그 조부모님을 가까이에서 좀 자주 못 보고 어쩌다 한 번씩 보고 그런 친구들하고 자주 이렇게 왕래를 하거나 가까워서 아니면은 아예 뭐 어릴 때 같이 살았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확실히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게 뭐 옳다 뭐 아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덜 어려워하고 또 대할 때도 더 친화력 있게 예, 어른들을 좀 그렇게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하죠. 어렵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그리고 1293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 아르바이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소영 씨도 아르바이트 해보셨나요? 라고. 저도 해봤죠. 저는 문구센터 아주 아주 큰 문구센터에서 캐셔 보조로 아시죠? 그 봉투에 물건 담으면서 하나하나 가격표 코드 옆에서 이렇게 외워가지고 빨리 불러주고 네, 나름 센스가 있어야 한다는 그거 해본 적 있습니다. 그게 사실 좀 공식적인 그 시절의 유일한 아르바이트 경험이긴 한데 너무 열심히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재미있다고도 생각했고 한 석 달 정도를.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은 너무 선명하게 나네요. 자, 이 리듬을 진짜 이어가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제리님도 아까 다른 사연 주시면서 신청하셨던 노래가 딱 이 느낌이었거든요. 쿨의 해변의 여인 준비했고요. 그리고 독수리님의 신청곡 DJ DOC 여름 이야기까지 이어갈게요.

is a Sam Bass call. And we'll be happy, excited, and

디제이 디오씨의 여름 이야기 먼저 들으신 노래 쿨의 해변의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약간 소름이 돋을 뻔했어요. 디제이 디오씨의 여름 이야기 이 노래를 처음 들은 장소가요. 어떤 이제 졸업하신 선배님이 학교에 오셨다가 왜 그런 거 있죠? 밥 먹으러 가자, 밥 사줄게 이러면서 여러 명이 이제 그 차를 같이 얻어 타고 가는 길에 테이프를 이렇게 샀다며 틀어주셨던. 근데 그 순간 그 차 안에서의 어떤 그 어떤 느낌 있잖아요. 공기 뭐 이런 거 그게 느껴지는 것 같이 그런 기분이 순간 들었습니다. 이게 추억의 노래가 주는 힘이겠죠. 저 그런 적 많아요, 소영 씨. 다들 이러고 계실 것 같은데. 아, 김선숙님. 날씨가 잔뜩 흐립니다. 아, 거긴 또 바람도 심하게 불고요. 작은 매트를 켜놓고 따뜻한 매트 누워서 음악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좋네요. 그리고 김정태님, 권영주님도 아르바이트. 이야, 그 시절에 횟집 아르바이트면은 힘들진 않으셨나요? 그리고 6115 뒷번호 쓰시는 분도 문구센터 멋있는데요. 멋있을 건 아니고 재미있게 했었어요. 재미있게. 그리고 1783 쓰시는 분도 아르바이트 많이 했죠. 점점점이라고. 그러게요. 이번에는 3973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들을까요? 할리퀸의 널 잊지 못할 거야.

할리퀸의 널 잊지 못할 거야 전해드렸습니다. 대본에 알아보셨어요. 2102 쓰시는 분이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요라고. 저희도 진짜 자주 받아봤던 신청곡은 아니었습니다. 맞아, 할리퀸이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자, 이렇게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끝곡은 김정태님 신청곡 박강수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전해드릴게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WBS 원음방송 캠페인 책을 가까이 합시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되고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0: 색상이나 음성으로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해석하시기를, 가령 사람의 인물을 외모만 보고 전부를 다 보았다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언어, 지식, 용심 등을 다 보아야 그 인물을 참으로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열애를 보는 법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히 볼 수 없는 경지가 있나니 모든 상이 공하고 자타 피차가 없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깨쳐 법신, 보신, 화신 전부를 체득해 보아야 비로소 열애의 전부를 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4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고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라고 하시면서,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어 서로 감화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러블리즈.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6월 24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인도품 12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먼저 생각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기적이란 말을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기적이었던 적이 없었을까? 아마 이 질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것처럼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을 새기고, 타인을 위한 공감의 마음,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원불교 용어와 상식을 좀 더 쉽고 깊이 있게 알아보는 원소 픽키어드 준비되어 있고요.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원소 픽키어드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너는 나의 희망이야, 창작성가 친구.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신근입니다. 신근은 종교적 신앙심의 깊이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주관적 준거를 뜻하는 말입니다. 원불교에서는 법신부를 믿고 모시고 받드는 신앙적 태도를 신근이라고 하고요. 믿음이 있어야 진리를 깨칠 수 있는 근본이 된다는 뜻으로 믿음의 뿌리인 신근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산 종사님께서는요, 아무 주견 없이 여러 학설에 끌리고 여러 사람의 주의 주장에 끌려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 자행자지하다가 자신을 그르치는 정도는 낙엽 같은 신근이라고 하셨고요. 정당한 법에 믿음이 서서 약간의 경계에는 흔들리지 않고 큰 경계를 당하면 흔들리기는 하지만 타락하지 않는 정도는 나무 뿌리 같은 신근이고 믿음이 깊어서 어떠한 역경 난경을 당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며 일체 행동을 하되 언제나 양심이 주장해 죄고에 빠지지 않는 정도는 태산 교약 같은 신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대산 종사님께서는요, 견실한 신성을 가져서 천만 역순 경계에 부동할 신근을 확립할 때 진급도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영원한 세상에 완전 천도를 얻는 길은 불연과 신근, 수행정진과 보은봉공과 자성 등등으로 생사거래를 자유하는 거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원소 피키어드, 오늘은 신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성가 67장, 믿음은 이 마음을, 신분의성가. 이어서 창작성가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때때로 우린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류슈아 시인의 번역시 제목과 같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 삶은 훨씬 자유롭고 가슴 따뜻하고 편안하지 않았을까 생각될 때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집착에 관한 것입니다. 철이 없을 땐 이것 아니면 큰일 날 것만 같은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가슴을 졸이거나 조바심치고 때로는 잠을 못 이루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이쯤 흐르고 지난 날을 돌아보니 꼭 그래야 할 것 같았던 일들이 그러지 않아도 괜찮았음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죠.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마음이 어떤 불편함이나 불안함, 걱정이나 두려움으로 흔들리죠. 그럴 땐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그 마음은 어떤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냐 하고 말이죠. 아닌 줄 알고 괴로움의 근원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태생적으로 어떤 한편에 집착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나를 중심으로 보고 전체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안목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방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좋다, 싫다 분별하며 좋은 것은 가지고 싫은 것은 피하려는 욕구를 갖게 되고 그러한 욕구가 강해지면 집착이 됩니다. 그러니 집착은 크게 내 방식과 주장에 대한 집착,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집착, 피하고 싶은 것으로부터 달아나려는 집착 등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집착할 게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사 모두 은생어의 해생어원으로 끊임없이 돌죠. 그러니 은혜라고 영원한 은혜가 아니고 해라고 영원한 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현상이나 존재들에겐 장단이 공존한다는 말입니다. 한편만 보면 장점만 보이기도 하고 단점만 보이기도 하지만 전모를 보면 늘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죠. 게다가 세상사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일부입니다. 많은 일들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더라도 우리 영향권 밖의 일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인내하며 직면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집착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크게 열고 눈을 길게 뜨고 넉넉한 마음과 밝은 지혜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선 내 뜻대로 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장단이 공존하고 집착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집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심지어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밖으로는 능히 모든 인연에 대한 착심을 끊고 안으로는 또한 일심의 집착까지도 놓아야 한다고 말이죠. 우리 본성을 실현하는 요긴한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명심하세요. 무슨 일이든 집착하면 고통이고 그 집착을 놔버리면 언제나 은혜이고 자유입니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김준영 교무님의 글 집착하지 않으면 자유입니다.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참 자유인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에서는 여러분의 마음공부 사연을 기다립니다. 신청곡 담아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과 나눌게요. 문자 참여번호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카카오톡 원음방송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바람개비 이어갈게요. 이무진입니다. 여름 인사.

0: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은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남은 우리에게 어떤 바람을 선물해 줄까요?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오늘은 금강교당 송혜지 교도님과 함께합니다. 교도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원불교 금강교당 교도 송혜지입니다. 원음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0: 네, 교도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원불교 중앙교구 금강교당에 다니고 계신데요. 금강교당, 네. 어떤 교당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전북 익산에 위치하고 있는 금강교당은 현재 어린이 학생 법회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반 교도님들의 마음 공부와 봉공 활동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청년 수행 도량입니다.
0: 네, 청년 법회뿐만 아니라 또 일반 교도님들의 마음 공부까지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교당인데요. 그러면 교도님께서는 원불교에 언제 입교를 하셨나요?
1: 네, 저는 107년도 4월 20일에 딸과 아들 모두 원불교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아빠가 시간이 되어 아들을 떠나던 중에 20년 전에 끊어졌던 홍산 김규원 본공의장님을 만나게 되면서 아들과 저와 딸 셋이서 먼저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0: 아, 네. 네. 20년 전에 인연이 끊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셨다니까 정말 은혜로운 법연이라는 생각이 드셨겠어요.
1: 네네.
0: 네, 그러면 교도님께서는 원불교를 알기 전과 알고 난 뒤에 가장 크게 찾아온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 네, 저는 아이들에 대한 꿈이 처음에 원불교 다니기 전에는 부모의 꿈과 많이 일치하고 쫓아갔었는데 원불교를 알고 나서부터는 꿈에 대한 아이들의 존중과 믿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0: 네.
1: 제가 저를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0: 네.
1: 그런 시기가 별로 없었어요.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했던 마음이 컸는데 원불교를 다니면서는 저를 많이 생각하면서 저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이제 결혼하시고 자녀들 키우시다 보면은 좀 내 삶이 좀 뒷전일 때도 있잖아요. 생각을 못할 때가 있는데 나를 생각하신다는 이 마음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도님께서는 개인적인 공부와 수행은 물론이고 교당 활동과 교도 훈련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1: 네,
0: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올해 3월 저희가 국제 마음 훈련을 해서 교도 정규 훈련을 다녀왔는데요. 저희 아들 11살 선생님이가 새벽 5시에 산밭길을 올라가게 되었는데 거의 정상까지 갔을 때 너무 힘들다고 오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 다시는 안 간다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엄마 또 산밭길에 간다고 하니까 또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웃었던 기억이 나요.
0: 아, 그러시군요.
1: 네.
0: 아이들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득하네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두 자녀분을 두셨다고 들었는데요. 그야말로 완성형 이런 가족을 꾸려오신 겁니다. 혹시 두 자녀분과 함께 법회를 다니시면서 특별한 기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 네, 저희 딸이 중학교 올라가면서 학생 법회를 나가고 저희 아들은 어린이 법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저희 딸이 신혼부 부자 교무님을 도와드리면서 아이들을 챙길 때 마음이 많이 교무님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했나 봐요.
0: 네.
1: 그래서 교무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약간 비치는데 더 웃긴 건 저희 아들이 어린이 교무님은 왜 안 되냐고 막 그러면서 궁금해할 때 아 얘네들도 나중에 혼날 잘하면 교무님의 길을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따님은 좀 이제 교무님이 나중에 전무 출신 좀 서원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1: 네.
0: 아 그렇군요.
1: 저희 아들이 더 강해요.
0: 아 진짜요?
1: 네.
0: 아드님은 참 이렇게 어린이 교무님은 없나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네. 교무님 되고 싶은 생각이 있나 보네요.
1: 네네.
0: 네 그렇군요. 많은 교도님들이 마음 공부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혹시 경계를 만나서 마음 공부를 통해 극복했던 경험 한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제가 만 4년이 됐는데 올해요. 처음으로 그 유라람에 대한 그 경계를 만났을 때 부타원 김경수 교무님께서 너무 고민하는 저한테 말을 너무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마음을 쓰는 법도 가르쳐주시고
0: 네.
1: 옳은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심어주셔가지고 잘 이겨냈고요. 마음 공부는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금강교당 김경수 교무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0: 네. 참 힘든 순간에 우리 김경수 교무님께서 큰 힘이 되어주신 것 같은데요.
1: 네.
0: 그 가르침을 또 마음 공부하는 데 잘 쓰시고 계신 것 같아서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원불교에 대해 잘 모르거나 교당에 다녀보고 싶긴 한데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원불교 어떤 종교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원불교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당에 오시면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고 대종사님 법문을 듣고 서로 고민하고 마음을 돌아보면서 삶의 고민을 나누는 곳 같았어요.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고 싶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고민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원불교에 오셔서 원불교에 다니는 그 모든 마음 공부에 대한 본인의 특별한 마음이 어느 날 생길 겁니다. 모든 종교를 떠나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감사와 보은의 삶을 중요시 여기게 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저는 원불교를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마음 공부를 통해 나와 세상을 함께 밝히는 종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나와 세상을 함께 밝히는 종교. 그 어떤 설명보다 우리 원불교가 가진 특별함이 잘 담겨있는 소개네요. 자, 그러면 교도님, 이렇게 좋은 원불교, 교리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교도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법문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수행편 시장 수성요론을 꼽고 싶습니다.
0: 네.
1: 첫 번째,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이 법문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대종사님의 법을 믿고 실천하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림이 없고 또 13번, 14번을 좋아하는데요.
0: 네.
1: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마음속 깊이 새겨 살면 하루하루가 기쁘고 내가 살아가는 데 중심이 정확하게 설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 법문을 좋아합니다.
0: 네. 교도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법을 믿고 옳은 일을 판단해서 마음 공부로 꾸준히 해나가면 정말 삶의 중심이 잘 설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교도님이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네, 저는 아이가 훗날 서원을 세워서 교무님이 되기를 꿈꾸게 되었고요.
0: 네.
1: 저는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게 제 목표로 삼고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0: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자녀분이 전무 출신 서원하는 것을 좀 꿈꾸고 계신데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교도님의 도움을 받고 성장한다면 그야말로 멋진 교무님이 충분히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훗날 두 자녀분들을 교무님으로 뵙는 날을 미리 좀 기대해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교도님 마지막으로요. 현재 금강교당에서 함께하고 있는 교도님들 또 교무님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1: 네. 저에게 첫 교무님이셨던 학자원 유시성 교무님을 비롯해 교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강교당 교도님들께도 항상 제 두 아이를 예쁘게 봐주시고 안아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올해 새로 부임해 오신 학자원 김용수 교무님과 신은보 교자교님께서도 금강교당 교화와 저희들의 마음 공부를 바르게 잡아주시고 청년, 학생, 어린이 그리고 일반 교도님들의 마음을 살핌에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0: 네.
1: 그리고 사회동산을 열심히 아름답게 꾸미고 계시는 사원 김경수 교무님의 열정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원불교에 오게 안내해 주신 홍삼 김규원 본공의장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항상 저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제가 원불교를 다닐 수 있게 안내를 너무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제 모토로 삼고 항상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네, 그 마음이 참 많은 분들에게 잘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음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에만 머물면 좋은 결실을 맺기가 어려울 텐데요. 오늘 송혜지 교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원불교를 향한 마음이 또 그 마음을 따라 맺어진 결실에 감사하는 신심이 더 큰 은혜의 결실을 피워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도님, 앞으로도 행복한 교당 생활, 즐거운 마음 공부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오늘은 원불교 중앙교구 금강교당 송혜지 교도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 원불교 알림 책.
0: 원기 111년 법인절을 맞이하며 제1회 원불교 사축이제 초폼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법인 정신과 나의 삶, 구인 선진, 대종경 서품 13장에서 15장까지 정성과 기도로 밝힌 하루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총 15초 이상 100초 이내로 순수 창작 영상을 제작하면 됩니다.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더 궁금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덕산 훈련원이 제35회 만덕산 하선을 개최합니다. 만수, 만염, 만덕으로 적궁하여 열애행을 이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7월 22일부터 5일간 진행됩니다. 훈련 접수 및 문의는 만덕산 훈련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창작성가 당신이 있었기에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형사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교무의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투자에 5계명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찾지 않을 돈을 투자하라. 당장 꺼내 쓰거나 곧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 중간에 절대 손대지 않을 진정한 여윳돈을 묻어두라는 뜻이죠. 설령 그게 돈이 아니라도 여유라는 건 내 삶이 갇혔으면 싶은 덕목 같은 거잖아요. 불안해하지 않게 나를 나답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 투자에 5계명을 넘어 삶의 포인트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요? 한낮의 여유,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요. 한로로 영영.

0: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요즘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평소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나도 해봐 일 정도로 요즘 주식시장이 아주 그냥 파랗고 빨갛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여윳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수 있었어요. 하락의 장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여유, 손절할 수 있던 것도 여유, 불안에 쫄지 않고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여유라는 것. 그리고 그런 여유는 돈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불평을 누르고 승리에 겸손할 수 있는 나를 나답게 하는 힘, 여유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나 싶네요.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한낮의 여유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여유 있는 문자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태연의 위켄드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의 댄싱 카툰.

태연의 위켄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의 댄싱 카툰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3480 쓰시는 분께서 아침에 차장님이 잔소리 폭탄을 투하하셨지만 그래 저분도 오늘 주식창이 파래서 그러시겠지 하고 웃음을 넘겼습니다. 제 마음에 감정 여윳돈이 두둑하니까 멘탈이 끄떡없네요 하하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마음이 어쩜 이렇게 아 저는 그래도 이제 밥그릇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청취자 3380님은 예, 대야 같으시네요. 정말 그릇이 대야처럼 넓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쵸? 예 그럼요.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좋습니다. 신복수님이 희원씨 안녕요 오늘 반갑습니다. 부산은 밤새 비가 잠깐 다녀가더니 지금은 가끔 스치듯이 내렸다 그쳤다 하네요.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행복 만들어가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부산에는 약간 비가 왔었군요. 서울에는 비는 안 왔는데 오늘 날씨 바람이 아주 그냥 불면서 해도 너무 세지 않고 아 기가 막힌 날씨입니다. 예 아주 시원한 날씨예요. 뒷번호 4519 쓰시는 분께선 두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매일이 전쟁이라 마음이 여유를 잃기 십상인데요. 오늘 희원 씨 목소리 들으며 커피 한 잔 마시는 이 12시가 저에겐 삶을 나답게 유지해주는 최고의 여윳돈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어쩜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은 말씀도 참 예쁘게 해주시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여유입니다. 그럼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루나플라이의 맑은 날 흐린 날, B2B의 우리 다시

루나플라이의 맑은 날 흐린 날 비투비의 우리 다시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8012 쓰시는 분이 무리해서 새 차 사려다가 예산에 맞춰 중고차로 바꿨습니다. 할부금 압박이 없으니 운전할 때도 확실히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소비가 최고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이게 참 따박따박 나가는 이 새 야, 쉽지 않아요. 예, 어떤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빚을 지고는 사람의 마음이 여유가 생길래야 생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바꾸신 것도 아주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번호 567을 쓰시는 분이 햇살은 뜨겁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덜 더운 것 같아요. 오늘도 점심 먹고 수박 한 조각 먹으며 집에서 잘 듣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주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프리츠의 수박 수박 수박송.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지도자가 무념의 큰 덕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것이 비하건대 한 몸 가운데 심장이 가슴속 깊이 들어 있어 전신을 총섭함과 같다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0장 법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린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이적의 같이 걸을까?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 떨어 똥 떨어.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여유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짜투리 같은 심을 주는 곳, 기분 좋은 12시 청취하실 수 있는 전국의 주파수 좀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메가헤르츠입니다. 아, 문자 좀 살펴볼게요. 탕비실의 행복님이 수요일 오후만 되면 귀신같이 당이 떨어져서 탕비실 믹스커피 두 개를 털어 넣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마시는데 마침 라디오에서 감성 발라드가 흘러나오니 여기가 바로 홈카페네요. 소소한 행복 충전하고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행복이라는 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런 행복 중에 저도 커피를 마시는 그 여유 있는 그 딱 시간이 그리 길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가 참 행복하더라고요. 네. 뒷번호 2110 쓰시는 분께서는 카페가 조금 한가한 시간이라 저도 스피커 볼륨을 키우고 라디오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옛날 노래 나올 때는 혼자 감성에 젖고 최신곡 나올 때는 요즘 애들 취향 공부도 합니다. 선곡이 정말 예술이래요. 예술이에요. 예술이래요는 뭐죠? 예술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예, 다른 것보다도 성공 맛집이라는 평은 예, 좀 나 있습니다. 아, 뒷번호 1233 쓰시는 분은 수요일 점심은 무조건 매콤한 걸로 수수, 수요일 수면 단축 스트레스를 날려야 해요. 동기들이랑 떡볶이를 거하게 먹고 들어와서 기분 좋은 12시 듣고 있습니다. 시원한 노래 부탁드려요, 희원 씨라고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뒷번호 7049 쓰시는 분은 일주일에 딱 중간인 수요일이 제일 고비인 것 같아요. 주말은 아직 멀었고 몸은 천근만근인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들으며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신나는 노래로 힘을 주소서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다들 수요일이면 약간, 아, 아직도 한 이틀 남았네. 아, 고단하다, 고단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텐션 끌어올려! 네, 끌어올려야 됩니다.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로켓펀치의 주인공, 피에스타 아이유의 달빛바다.

노래 두 곡, 로켓펀치의 주인공 피에스타 아이유의 달빛바다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340 쓰시는 분이 제가 잘 가는 단골떡집에서 옥수수를 쪄서 파시더라고요. 집에서 쪄먹기도 좀 귀찮고 해서 사가지고 왔어요. 요즘 옥수수 쫀득쫀득 맛있습니다. 아이들 오후 간식을 옥수수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옥수수 뭐 언제 먹어도 맛있죠. 근데 찰옥수수도 있고 뭐 초당옥수수도 있고 사실 옥수수의 종류도 좀 여러가지 있는데 아 초당옥수수는 찌지 않고 그냥 아삭한 식감으로 수분감을 잔뜩 먹는 듯한 느낌으로 찌지 않고 먹는 게 저는 맛있는 것 같고 이런 어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쪘을 때 바로 뜨거울 때 손이 정말 데여서 너무 뜨거운데도 그 입으로 들어가는 아, 그 맛 진짜 저도 좋아합니다. 얘기해 주시니까 옥수수가 참 먹고 싶네요. 오늘 가는 길에 시장에서 좀 사가야겠어요. 뒷번호 7178 쓰시는 분이 출석합니다. 희원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예, 7178님도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아, 최수진님은 출근길에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클락슨 대신 손 한번 흔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도 미안하다고 비상등을 켜주더라고요. 서로 조금씩만 여유를 가지면 세상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럼요. 아무리 뭐 세상이 각박해졌다, 뭐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뭐 운전할 때나 이럴 때 제가 이제 예전에 초보 운전할 때 정말 이제 무섭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문을 닫고 초보 운전분들은 문을 닫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일단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어떤 그런 보험을 들어두고 그리고 양쪽 창문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손을 양쪽으로 흔들어 대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라고 하면 안 비켜주는 분들은 거의 없고 그 욕하시는 분들도 한 분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분들이 계시면 아주 웃음바다가 되는 거죠. 그럼요. 아, 화낼 것도 화를 덜 내게 됩니다. 예, 수지님 아주 칭찬합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송혜교 존박의 스위치, 소수빈 소희의 좋다.

송혜교 존박의 스위치 소수민소의 좋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디펑스의 한강에서 놀아요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서대원이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삼천 대천 세계가 있다 하오니 사실로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있나니라. 그러나 삼천 대천 세계가 이 세계 밖에 따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분립된 가지가지의 세계를 말합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좋은 12시.
1: 자, 원현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헤이즈의 나와 춤을.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요리국 조리국 요리조리 국국국. 수요일은 내가 요리사, 수요일 언니가 야심차게 준비한 요리국 조리국 요리조리 국국국 시간이요. 갑자기 동영상을 보다가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레시피가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어. 바로 미소라면. 어느 200만 너튜브의 솜씨라던데 일본까지 갈 필요 없다는 레시피, 지금부터 한번 맛볼까? 먼저 삼겹살을 구워줄 거야. 삼겹살 100g을 노릇하게 구워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줘. 그런 다음 물 350ml를 붓고 우유 200ml까지 더해서 팔팔팔팔 끓여주면 돼. 끓어올랐다면 이때 된장 2분의 1 숟가락을 물에 풀듯이 섞어주고, 이어서 바로 땅콩 소스를 한 숟가락 더해서 넣어주는 거야. 다시 기다렸다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라면을 넣어주는데, 종류는 취향껏 바꿔도 되지만 똑같이 따라 해보자는 의미로 너구리들이 좋아할 것 같은 두툼한 면의 라면을 선택했지. 이 면과 함께 프레이크와 스프까지 다 넣어주고 끓이다가 대파 2분의 1대를 송송송송 썰어서 같이 넣어주면 돼. 그리고 한번 휘리릭 저어서 오목한 그릇에 담아내면 되는데, 이때 바닥 쪽에 있을 고기를 위로 올려주면 더욱 보기에도 좋겠지? 그릇에 담았다면 파채도 조금 올리고 달걀을 반숙해서 올려줘도 좋아. 토핑까지 다 올라간 라면 위로 고추기름을 한 바퀴 휙 두르면 정말 맛있는 미소라면 완성이요! 지금까지 먹었던 일본 라면들과 마찰을 뜰 수 있는 맛? 미소라면 지금 한번 만들어 보라규!

자, 엉클백스의 라면과 짜장면 그리고 그대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미소라면 소개를 해드렸는데 라면 다들 좋아하시나요? 아, 싫어하는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파와 된장으로 삼겹살의 느끼함을 확 잡아준다는 댓글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삼겹살 말고 우삼겹으로 만들어 먹었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것 또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휙 한 바퀴 두른 고추기름이 풍미를 확 끌어올려준다라는 사실 또한 짚어드리고요. 라면이라서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레시피로 맛잘알로 거듭나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릴게요. 서원의 아이스크림 사랑, 에즈원의 ABCD.

서은의 아이스크림 사랑, 에즈원의 ABCD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4897 쓰시는 분이, 우와, 수율 언니! 지금 퇴근길 버스 안에서 듣고 있는데 침이 고여서 혼났잖아요. 삼겹살에 우유 땅콩 소스 조합이라니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 아닌가요? 오늘 저녁 메뉴는 무조건 마트에 들러서 삼겹살을 사들고 갑니다. 오늘은 얘가 요리사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사실 그 땅콩 알러지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견과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땅콩 소스가 집에 하나씩은 거의 있죠. 땅콩 뭐 잼이 있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곁들여서 드셔보시면 색다른 맛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뒷번호 0914 쓰시는 분은, 수율 언니, 마침 냉장고에 먹다 남은 배달 삼겹살 몇 점이랑 유통기한 임박한 우유가 있었거든요. 이거 완전 저를 위한 레시피네요. 삼겹살 대신 아까 대본에서 말한 우삼겹으로 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당장 냄비 올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 그럼요. 드시고 나서 아, 좀 리뷰도 올려주세요. 아, 진짜 좋았다. 혹은 아, 좀 약한데요. 이런 거 예,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뒷번호 4785 쓰시는 분이, 언니, 저 사실 지난주에 그 200만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미 따라해봤거든요. 우와, 진짜 대박이에요. 된장이랑 땅콩 소스가 들어가서 국물이 엄청 묵직하고 고소한데 마지막에 고추기름을 싹 두르면 느끼함이 싹 잡힙니다. 일본 라멘집 사장님들 긴장하셔야 합니다. 강추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미 드셔보셨군요. 아, 이렇게 또 드셔보신 분이 맛있다라고 해주시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얼마나 맛있게요? 예, 한번 다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번호 8650 쓰시는 분은, 애들 삼겹살을 구워주고 애매하게 남은 고기가 늘 처치곤란이었는데 이런 꿀팁이, 오늘 애들 일찍 재우고 남편이랑 야식으로 미소라면에 고추기름을 휙 둘려서 시원하게 얼음 음료 한잔 해야겠어요. 벌써부터 육태가 기다려집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것이 라면 때문일지 얼음 음료 때문일진 알 수 없지만 여튼 맛있게 드시면 살도 안 찌고 좋습니다. 아,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세븐틴의 좋겠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고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저놈아 물러가라.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아 물러가라.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 속. 오늘은요, 베이비 몬스터의 슈가 허니 아이스티, FX의 아이스크림, 모모랜드의 I'm so hot 띄워드립니다.

베이비 몬스터의 슈가 허니 아이스티, FX의 아이스크림, 모모랜드의 I'm so hot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오리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찬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김 한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백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1937 쓰시는 분이 스터디 카페에서 자소서를 쓰다가 머리 식힐 겸 잠시 나왔어요. 요즘 최신곡 들으면 트렌디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취업 준비로 처진 기분이 좀 살아나요. 저 꼭 올해는 취부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당연하죠. 그럼요. 그럼요.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1937님, 요번에 안 되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앞날을 본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지만 예, 제 마음에서는 이미 합격하셨다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화이팅이에요. 뒷번호 2046 쓰시는 분은 늘 점심시간에 희원님의 발랄한 목소리에 힘이 납니다. 수고하시는 제작진들에게도 감사드려요. 부석순의 화이팅해야지 신청곡 신청합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들 파이팅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우리도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예 마음 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일숍 언니님이 네일숍을 운영하는데 지금 손님 손케어 해드리면서 같이 라디오 듣고 있어요. 손님도 마침 저랑 동갑이라 2000년대 아이돌 노래 나올 때마다 폭풍 공감하며 수다 폭발했습니다. 라디오 덕분에 단골 한 명 확보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예, 네일숍 언니님 이 집이 예 맛집입니다. 어떤 맛집? 내일 맛집. 예, 요 정도 얘기 드릴게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수호 김태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김동완의 여름이 좋아.

수호 김태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김동완의 여름이 좋아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4207 쓰시는 분이 외근 나와서 업체 미팅 가고 있어요. 차도 덜 막히고 라디오 선곡도 좋아서 마치 드라이브하는 기분이 드네요. 미팅 잘 끝나고 칼퇴할 수 있도록 기운나는 음악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미팅 끝나면은 바로 칼퇴. 아주 아주 좋습니다. 뒷번호 1235 쓰시는 분이 일주일 먹을 밑반찬을 만들고 있어요. 멸치 볶고 진미채 무치면서 듣고 있으니 심심하지가 않아요. 가사 다 외우는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가 나온다면 웍질하면서 열창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렇게 또 요리부심이 있는 분에게 어떻게 이 곡 안 띄워드릴 수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기분 좋은 12시에 끝곡은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1235님은 웍질 열심히 하실게요. 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면서 저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 교통 질서를 지킵시다. 우리나라 자동차 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연간 10조 원에 이를 정도며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액도 2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낮은 시민의식과 법질서 수준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원음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오석빈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으로 함께한 세월에 감사하며 새회상 새 인연으로 다시 오길 기원하는 성영진, 오경화, 오문성, 장세연, 손영의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최원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좋은 시작은 다음 문을 열어두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베드로 온다 김국한.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군복무하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스포츠에서 첫 경기는 늘 미지의 전장 같다고 합니다. 준비한 것들이 실제로 통할지. 데이터나 분석만으로는 완벽하게 알 수 없으니까 말이죠. 지난주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16년 만에 월드컵 첫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체코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2차전 멕시코에게는 아쉽게 졌습니다만은 첫 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16강으로 가는 문이 열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뭐 32강이 이제 먼저겠습니다만은 이번 주도 어느덧 절반쯤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선수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힘차게 달리고 계시죠. 오늘 그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김양희입니다. 박 터진다.

0: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어제 저 순자 어머니 어제 저 아프시다는데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거식입니다. 예, 나 거식이 이장이요. 예. 예. 요새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거식이 여기 많죠. 어느 동네 산책로에 이른 저녁이 되면은 아따 참말로 거시기한 그 대형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오는 아저씨들이 있다는 것이요. 이 개가 덩치가 거시기하니까 다른 사람 눈에도 무서워 보일 수 있겠지. 근데 어느 날 말이야 이 한 꼬마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오다가 그 개를 보고는 참말로 거시기해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거 아니겠어? 그걸 본 개주인은 몸을 반대편으로 거시기 하고서는 낮은 목소리로 개한테 앉아! 라고 했다는 것이지. 그러고는 본인도 반대편 하늘을 보면서 개 뒤편에 딱! 거시기 하더란 말이오. 그 모습을 보고 눈치를 챘는지 아이도 킥보드에서 내려가지고 개랑 아저씨 등 뒤를 아주 조용하게 거시기했다는 것이요. 잘 지나간 걸 보고 나서야 아저씨도 같이 산책을 시작했는데 참말로 조그마한 배려가 참 거시기한 풍경 아니겠어요? 진짜 배려라는 말 한마디 없이도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정말 거시기한 것이다 이 말이요.
1: 페이로 오빠 느게영 해바라기 사랑.

0: 이 노래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가요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짧게 짧게 맛보실까요? 안의현 아시나요? 대전의 김윤혜 씨, 오늘 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점심 먹고 바람 맞으면서 조은혜 가요상 듣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김혜성 씨, 오늘도 즐거움이 가득한 방송 조은혜 가요세상과 함께 멋진 오후 시작합니다. 덕산도 한양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아시나요?였습니다. 장원의 변재인 씨 행복을 부르는 시간. 보약 같은 친구 조근영의 바이러스는 정치하면서 활력을 얻는다고요. 거창의 이현수 씨, 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읍내로 나들이하고 친구들하고 짬뽕 먹고 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달속의 김진옥 씨, 수고 많아요. 어제는 고산골 신랑이랑 산에 갔는데 얼마 전 산돼지가 나왔다는 말에 좀 겁이 났지만 숲속의 나무 냄새가 너무 좋았습니다. 살이 너무 올라서 그런지 오늘 다리가 좀 아프다고요. 어서 오세요. 선유선 인생의 후반전.

인생의 후반전 선유선의 노래였습니다. 자, 서스베 이성락 씨 들어오셨고요. 오늘 문드리는 해성사랑 굿지 파랑님 어서 오세요. 해성 씨는 잘생긴 거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라이브 실력도 똑같아서 너무 좋아요. 예. 재경 씨, 짙어가는 초록잎 사이로 연두색 산수유 보석같이 예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살랑살랑 불어주는 바람에 상쾌한 날 기분 좋은 기다림 오후 2시 귀한 말씀 행복한 웃음을 즐겁게 신나는 음악 있는 참 좋은 방송 최고의 방송 좋은 해가 해주상 참 고맙다고요. 감사합니다. 양영모 니가 좋더라.

니가 좋더라 였습니다. 울산의 백영석씨. 울산에 오늘 날씨는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도로가에 큰 박스들이 바람에 날려있어서 모두 안전한 곳에 두고 외출하였습니다. 선행을 쌓으면은 내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부산 멋쟁이니 부산은 비가 내릴 듯 잔뜩 흐린 날씨라고요. 이준호씨 행담도 휴게소에서 화요자상 듣고 있습니다. 나의 벗이에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박세민 둥근인생.

자, 둥근 인생까지 들었어요. 박세빈의 노래였습니다. 부산의 신복순 씨가 오늘 또 반갑습니다. 부산은 밤새 비가 내려가더니 지금은 또다시 비가 스치듯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오늘 우린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는 땡합니다. 오늘도 좋은 예가의 세상과 함께합니다. 땡하는 이유가 좀 그 여유가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일이 없어서인가요? 일이 없으면 걱정이고 좀 쉬어가는 거면은 그래도 좀 편하게 쉬시고 그래요. 네, 좋은 일로 오후에 쉬시는 거겠죠. 네, 자 대구의 이영국 씨 오늘도 모든 청취자님과 좋은 예가의 세상 팀원 모두 행복하시길 빕니다 하셨고요. 일산 수산나님 저도 왔어요. 당근사님이에요. 반가 반가 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니나노님 한국 축구 8강 진출을 기원합니다. 예. 국가대표 선수 다치지 말고 파이팅입니다. 예. 그러셨고요. 그리고 노래들을 많은 곡을 주셨는데 금잔디의 오라버니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안의 민호 씨가 쉬는 시간 교무실에 들어서 일 마치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우리 반 아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이 아프니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있기 무슨 일로 손을 들고 있냐 하고 물었더니 6학년 아무개 선생님이 복도에서 뛰어다닌다면서 손 들고 있으라고 했다고. 바지 자락에 오줌까지 저리면서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는 제자를 바라보니 어찌 화가 나든지 6학년 선생님께 아직 어린 1학년이니까 앞으로도 말로 달려달라며 옷에 옷순까지 절인 제자분이 제 마음이 아프다고 했더니 얘들 교육 똑바로 가르치라며 나이도 어린 것이 건방지다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요. 나이대로 사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보기에 꼭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네, 하셨는데 그렇죠. 이 방법적 차이인데요. 네. 자, 사랑으로 아이들 잘 길러주세요. 금잔디 오라버니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전무 출신 권장 부인들의 침묵 수양 단체로 정토회를 조직하라 하시며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터전이 발라야 만물이 올바른 화육을 얻고 내조와 권장이 튼튼하여야 교단의 일꾼들이 사심 없는 봉공을 하게 되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 지상의 만물이 다 바른 생성을 얻을 것이요 아내가 그 권장을 바르게 하고 어머니가 그 감화를 바르게 하면 그 남편 그 자녀가 바른 활동과 바른 성장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곧 교단을 바르고 세계를 바르는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29장 법문입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해달들은 바다 위에서 잠을 잘 때 파도에서 멀리 떠내려 가지 않으려고 서로 손을 꼭 잡고 잔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닻이 되어주는 것이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망망대해에 혼자 떠있는 것 같이 외로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다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 오후는 여러분들이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제가 음악으로 꽉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노래 두 곡 전해드릴까요? 이찬원 시절 인연, 정정아 못 잊어서 또한.

가사로 만든 이야기 신유의 미안해서 미안해서. 젊은 날에는 자신만 바라보며 살았다. 내 마음이 먼저였고 내 사정이 먼저였으며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힘들 때마다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 내가 넘어질 때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어준 사람. 내가 웃을 수 있도록 자신의 눈물을 감추었던 사람.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다. 사람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는 변하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언제나 나를 향한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다는 것을,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미안함이 많아진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날들이 자꾸만 떠오른다. 그렇게 사랑은 그리움보다 먼저 미안함으로 다가온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일수록,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었던 사람일수록 가슴 속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함께 남는다. 어쩌면은 사랑의 완성은 행복이 아니라 감사일지도 모른다.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기다려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나를 사랑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마음. 그래서 오늘 또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본다. 미안했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당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엠마님이 동생 집에 놀러 와서 좋은 애 가상 들으면서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방송 관계자님들에게도 시원한 아이스 한 잔씩 드리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인천의 허미아 씨가 저희 영원한 오라버니는 오해로대 77된 신랑 영일 씨입니다. 늘 오라버니처럼 자상하게 잘해주십니다. 저는 친오라버니인 줄 알았더니 남편분이시군요. 화 한 번 안 내고 안 싸우고 살고 있답니다. 늘 지금처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네, 이문세 나는 행복한 사람 듣고 싶어요. 라고 인천 부평에서 허미아 씨 대구에서 네 주셨습니다. 날씨가 왜 이럴까요? 며칠째 하늘은 시커먼데 비는 안 오고 신나는 노래 듣고 기분 전환해 보려고요. 황영웅의 황금빛 인생. 전주의 김재욱 씨가 네 금산 복수에 예, 또 식당에서 청국장 된장찌개로 맛점한 후에 장가 간 아들도 만나서 담소 중입니다. 예, 하셨군요. 자, 이선희의 노래입니다. 오빠 생각.

자, 민호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고, 요번에는 나우준 씨가 광명에 사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전해드리는 노래, 안동역에서 2부 마지막 곡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 보세요.

0: 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과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아서 이 회상이 무궁하게 발전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독편 5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1.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5: 자, 정록담의 님의 등불을 전해드렸습니다. 3부 문을 여는 곡이었고요. 자, 수요일 오후에 나른함은 싹 날려버릴 시간입니다. 청취자분들의 절대 음감을 테스트하는 새로운 코너 세 곡을 섞어라 가요 비빔밥. 오늘 또 귀를 열어두시고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세 곡을

비빔밥처럼 잘 섞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1차. 예부터 뭐 다 알아맞히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 지금부터 나가는 소리를 잘 들으시고 이 안에 숨어있는 노래 세 곡의 제목을 모두 적어서 문자 샵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나갑니다. 들어 보실까요? 야, 쉽다 쉬워. 이번에는 그냥 노래가 들리죠. 확실하게. 네? 예, 많이 드러냈습니다. 근데 한 곡은 좀 안 들릴 거예요. 다 들려드리면 정답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도 들려집니다. 잘 들으시면. 네. 어떤 곡인지 감 잡으셨어요? 부산의 김창석 씨군요. 김창석 씨. 반갑습니다. 출석합니다. 충성하셨고요. 김포의 장용민 씨. 오늘 또 음식 배달. 오늘은 음식 배달 휴무군요. 네. 몸물 같은 사랑. 김유라 노래 듣고 싶어 하셨고. 일산의 백발도사님께서. 오늘 또 조원 형님의 가요세상 잘 듣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강문경의 더하기 곱하기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설렘 가득한 6월입니다. 전국 팬정모로 만나게 될 소중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네. 오늘도 라디오의 마음을 담아봅니다 하셨어요. 네. 황영웅 가수의 팬들이신가 보죠. 네. 자, 아직까지 이 답이 없으시군요. 조금은 이제 신중해지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힌트 기회 드립니다. 나갑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들리죠? 세 곡 다. 네. 힌트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힌트.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오늘 세 명의 가수가 나옵니다. 이 세 명의 가수의 성이 똑같습니다. 성이 똑같습니다. 이래도 알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떤 가수의 한 명의 가수의 성을 알면 똑같은 성을 다 아니까. 그러면 더 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은 문 씨입니다. 네. 가수 중에 그러면 힌트가 엄청 많이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 씨의 성을 가진 가수들 쫙 찾으면 되잖아요. 문 씨의 성을 가진 뭐 본명이 아니고 예명의 문 씨들입니다. 네. 문 씨 가수들의 노래들만 오늘 다 모았습니다. 자, 일산 수산나님이 평행선만 들리네요. 평행선만. 네. 윤정희 씨 잘못 보냈다고. 네. 부산 갈매기 평행선 평행선. 네. 한 곡이 안 들려요. 허미아 씨가. 네. 그러실 거예요. 한 곡이 안 들리실 거예요. 자, 문자 보내실 분들은요. 샵 8970입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한 곡은 쭉 달린다는, 네, 그 뭐 만날 수 없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예. 예, 두 은빛선들이 그냥 쫙 뻗어 있어서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노래. 한 곡은 응원가로 쓰였던 노래입니다. 응원가로 쓰였던 노래. 한 곡은 이제 그 여성 가수들 중에서 물론 여성스러운 목소리도 있지만 좀 남성스러운 목소리도 있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힌트 마지막 힌트입니다.

제가요 너무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서 아예 세 번째는 한 곡을 아예 끄집어냈어요. 네, 확 들리죠. 네, 자 정답 제일 먼저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네, 자 먼저 윤영희 씨 부산 갈매기 병행선 돌지 않는 동차 예 가수 이름은 안 적어주셨고 일산 수산의 부산 갈매기 최영아 씨 문혁의 병행선 문성재의 부산 갈매기 문재란의 돌지 않는 풍차 예 정확하게 적어주셨습니다. 부산 멋쟁이님도 부산 갈매기 병행선 돌지 않는 풍차 그리고 0421번 뒷자리 주신 분 문성재의 부산 갈매기만 적어주셨습니다. 왜요? 왜 부산 갈매기 한 곡만 적어주시는 거예요? 세 곡을 적어주시는데 인천의 허미아 씨, 문재란의 돌지 않는 풍차, 문혁의 병행선, 문성재 부산 갈매기. 이연수 씨, 자연에서 살고 있어요. 네, 문혁의 병행선, 문재란의 돌지 않는 풍차, 문재성. 문재성? 네, 바쁘면 뭐 바뀌어서요. 깜빡깜빡하니까 문성재를 뭐 문재성이라 할 수 있죠. 부산 갈매기. 김윤혜 씨는 어려워요. 네, 대구의 고릴라님, 문성재의 부산 갈매기, 문혁의 병행선, 문 돌지 않는 풍차? 아, 문 이렇게 적으려다가 문주라는 생략한 거죠. 주라는. 문 돌지 않는 풍차. 상수동의 박종환 씨. 병행선 부산 갈매기 동백 아가씨라고. 예. 주셨고요. 그리고 하하. 아하. 문주라 씨 맞네. 맞아. 맞아. 맛있었어요. 네. 고릴라님 다시 한번 문주란에 돌지 않는 풍차로 주란이 빠졌다고 보내주셨고요. 고양시 덕양구의 선지화 씨는 야 이분은 왜 이름만 적어주셨지? 문혁, 문성재, 문주란 앞에 노래 공목을 적어주셨는데 이름이 안 적어져서 그랬나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허미아 씨가 일하면서 맞추는 것도 참 재밌네. 네. 그렇죠. 빨리 맞춰야 되는데. 울산의 재경숙 씨가 1번 문성재 부산 갈매기 2번 문혁의 평행선 3번 문주란에 돌지 않는 풍차. 네. 과연 왕팬입니다. 문성재 부산 갈매기 평행선 돌지 않는 풍차 다 주셨고요. 스마일님 오늘도 출첵했는데요. 부산 갈매기 문혁의 평행선 문제는 돌지 않는 풍차 예 그리고 평강공주님도 평행선 돌지 않는 풍차 부산 갈매기가 맞아요 오빠 생각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돌지 않는 풍차 맞아 예. 그게 어려웠나 봐요 돌지 않는 풍차 예, 많은 분들이 오늘은 좀 쉬웠나 봐요 예, 많은 분들이 예,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이 앞에도 있네요. 부안의 민호 씨가 평행선 부산 갈매기 돌지 않는 풍차 교장 선생님이 오늘은 문제가 쉽구만 하시네요. 아 교장 선생님 듣고 계세요? 네. 이제는 교장 선생님 그 전화번호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부산 갈매기 평행선 네. 부산 뭐 쭉 이렇게 라인 네, 영어로 쓰셨나요? 네. 윤영희 씨. 그리고 네, 쭉 주셨는데 제일 먼저 정확하게 주신 분을 한 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셨는데 예, 허미아 씨도 한국을 뺐었고 혜성사라님도 그렇고 야망님께서 한동안 안 나오셔서 엄청 걱정 많았다고. 네, 네 자주 오세요, 야망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브리나님은 사브리나님은 문혁의 병행선 뭐 이렇게 주면서 두고 잘 모르겠다고. 와, 문성재 이렇게 쭉 주신 분 계시는데, 그래서 쭉 가서 최영아 씨에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제일 먼저 정확하게 문혁의 병행선 문성재 부산 갈매기 문주란에 돌지 않는 풍차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상품 최영아 씨 대구에 최영아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세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어디선가 고슴도치들의 우화를 읽어봤는데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이내 가시에 찔려서 다시 멀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가가고 멀어지기를 반복한 끝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된다는 거죠. 살다 보면은 가끔 누군가 멀리 또 너무 가까워서 찔렸거나 너무 멀어서 서운했던 그런 걸 느끼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 거리를 천천히 찾아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평강공주님이요. 돌지 않는 풍차, 써낙비 사랑 좋습니다. 네, 대구는 흐립니다. 라고 하셨고. 대구의 이다래님이 친구들과 모여서 차 한잔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다들 즐겁게 잘 듣고 있네요. 강문경에 눈 뜨고 있는 한 남수봉에 일수불태 주셨고요. 운전 중인데요. 트로트 믹스 세 곡이 어떤 노래인지 알아내느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저름이 살짝 왔는데 퀴즈 마치듯 듣다 보니까 잠이 확 깼습니다.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전운전하면서 즐겁게 정체할게요. 네, 사브리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게 어려워서 그러니까 퀴즈가 쉬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재밌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나? 재미가 없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뭐 또 괜찮다고 그러니까 다음 주도 더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명한 곡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유명한 곡 많이 알려져 있는 노래 네, 그리고 이제 그 노래의 공통적 부분들 그렇게 해서 전해드리니까요 네, 쉽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맞춘 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기회를 많이 주고 그 힌트가 어려울 때 맞추는 분이 제일 먼저잖아요. 그 세 번째는 거의 다 맞추시는 분이니까 그 앞에 없으면 이제 뒤에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앞에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동덕이 옳다구나 이 노래가 색깔이 있어서 좋다고. 아 그러셨군요.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까지 두 곡 전해드릴까요?

자, 그 번호복구에서 골고루,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되도록이면 상품 안 타시는 분들에게 주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이준호 씨. 네. 그리고 운전 중인데 트로트 믹스 세 곡이 어떤 노래인지 궁금했는데 잘 들었다고요. 네. 자, 그리고 김유라의 먹물 같은 사랑 계속해서 신청을 해 주시는데, 네. 지금 자리하고 계시나요? 네. 그리고 울산의 최경숙 씨, 사랑이 비를 맞아요. 듣고 싶다고. 울산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서울에도 바람이 좀 불어요. 네. 김유라의 먹물 같은 사랑, 백음성입니다. 사랑이 비를 맞아요.

오늘도 너무 행복한 하루였다고요. 재경숙 씨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저 의견 또 퀴즈 프로그램이나 참여하는 방법들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또 참고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일방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참고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분들이 많이 주셨어요. 황영웅의 노래입니다. 당신 편.

이분은 참 행복하실 것 같아요. 집디가 북한산인 분. 굉장히 심심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셨다가. 예. 오늘도 좋은 예 가장 들어도 잘 들었다고요. 두 시간 잘 가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당신 뼈 너무 감동입니다 하셨고요.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마지막 곡 아시죠? 함소울의 난 몰라. 내일 뵙겠습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1호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차차 사심이 생기면 철록도 따라서 그치게 되나니 수도인들도 사심만 없고 보면 한량 없는 철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5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0: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으며 둘은 작은 직견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자대하여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1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아직 생사에 대한 의심이 해결되지 못하와 저의 사는 것이 하루살이 같은 느낌이 있사오며 이 세상이 모두 허망하게만 보이오니 어찌해야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글에 대개 그 변하는 것으로 보면 천지도 한때를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그 불변하는 것으로 보면 만물과 내가 다 다함이 없다한 구절이 있나니 이 뜻을 많이 연구하여 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4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남중교당 원타원 이유정 옥순 정사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군복무하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에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에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에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헬시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N 유산균,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 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 솔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그동안 잃어버리고 지내다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편리하고 놀라운 세상이지만 한편으론 서늘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기술의 속도에 인간성이 뒤처져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무게가 자칫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계가 AI 윤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내일로 다가온 6.25 한국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AI 시대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과거의 전쟁이 인간의 미움과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전쟁은 AI라는 차가운 기계에 의해 인간의 죄책감마저 마비된 채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찍이 원불교에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표어를 걸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외형의 물질과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할 때 이를 다스리는 인간의 정신 또한 깨어 있어야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품어주는 마음, 기계의 효율성 앞에 생명의 가치를 지켜내는 둥근 마음이야말로 AI 시대 꼭 필요한 정신개벽이 아닐까요?

원불교 창작성가 평화의 세계였습니다. 6.25 한국전쟁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남과 북이 화해하고 평화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데 AI가 주는 편리함과 효율성에 취해서 남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인내하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상생과 평화의 마음은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입니다. 실제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면 AI가 전쟁에 개입하면서 인간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 경시입니다. AI가 시키는 대로 한 군인들은 자신이 생명을 죽이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책임 회피입니다. AI의 판단으로 폭격을 가했을 때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지 AI에게 있는지 인간은 기술 뒤에 숨어버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내일 한국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리함과 효율성인지 아니면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더 강화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나와 다름을 더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과 평화의 지혜인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달을 가리키다 코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근 천주교 레오 14세 교황님이 AI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윤리 기준과 경고를 담은 회칙 위대한 인류애를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즉위 후 첫 회칙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0: 인공지능 활용의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종교와 이 시대의 책무임을 선포했는데요. 이 회칙이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 서강대 명예교수이자 녹색연합공동대표이신 조현철 신부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똥.

0: 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바삭해.
1: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한국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가족을 제외하고는 신뢰하는 관계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5%는 자신의 가족을 신뢰한다고 답했지만 직장 동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1%에 그쳤고 직장 선배나 상사에 대한 신뢰도는 35%, 회사 대표에 대한 신뢰도는 29%, 학교 선생님을 신뢰한다는 응답도 33%로 낮았으며 대학 교수에 대한 신뢰도는 21%에 불과했다.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고 신뢰도가 낮은 사회가 진정 좋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까? 네, 오늘은 신뢰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사상가 에머스는 상대를 신뢰한 만큼 자신도 신뢰받을 것이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면 그 사람도 당신을 진심으로 대할 것이다. 또한 누군가를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해주면 그들도 너에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유교경전 명심보감에는 한번 믿은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말고 사람을 썼거든 의심하지 말라. 중국 고전 책은담에는 타인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곧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성실하지 못하더라도 자기만은 홀로 성실하기 때문이며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속이지 않더라도 자기가 먼저 자신을 속이기 때문이니라.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겸손함이 신뢰를 준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불 장군이 되면 될수록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고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그 지위가 견고해진다. 미국의 세계적인 부호죠 워렌 버핏은 신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만들어지는데 평범한 시간이 들지만 무너지는 데에는 단 5분도 걸리지 않는다. 이를 명심한다면 당신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입니다. 정산종사 법어에는 지도자로서 신뢰받는 방법에 대한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신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규칙을 분명히 하여 질서가 정연하게 하고 각자의 책임 이행에 충실해야 할 것이요. 둘째, 임원 상호간은 물론 군의 사가의 가족이나 일반 교도에게 성심으로 친절을 베풀어 감화가 있게 할 것이요. 셋째, 사무상 문서를 명백히 하고 일의 경로를 충분히 기억하여 상대방에게 조금도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이요. 넷째, 말에는 거짓이 없고 일단 발표한 말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을 지고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니라. 네, 신뢰는 일방적으로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겠죠? 신뢰한 만큼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뢰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맡은 바 역할과 책임에 충실할 때 조금씩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요?

네, 오늘의 마음공부막으로 근심이 가득한 당신에게 전하는 음악 편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불교에서 가장 편안한 마음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언제나 변함없이 늘 그러하다라는 뜻인데요. 불교의 대표 경전 금강경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해석하면 세상의 겉모습이나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흔들림 없이 늘 고요하라 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타인이 비난을 해도 칭찬을 해도 늘 굳건하고 고요한 마음을 이르는 이 단어, 이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정정하다, 2번 여여하다. 1번 정정하다, 2번 여여하다. 가장 편안한 마음 상태를 이르는 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언제나 변함없이 늘 한결같고 늘 그렇게 존재하는, 네, 평안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동동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법능 스님입니다. 나는 강이 되리니.

0: 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1: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원불교의 개교 표현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죠. AI라는 물질 개벽 시대에 정신 개벽이 더욱 중요한 때인데요. 최근 천주교 레오 14세 교황님이 AI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윤리 기준과 경고를 담은 회칙 위대한 인류애를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즉위 후 첫 회칙으로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 활용의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종교와 이 시대의 책무임을 선포했는데요. 이 회칙이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 서강대 명예교수이자 녹색연합공동대표이신 조현철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자, 최근 레오 14세 교황님이 위대한 인류애라는 제목의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자, 우선 이 회칙이란 게 천주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전 세계 천주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2: 예, 천주교 그 교황청에서 나오는 문서는 이름들이 다 좀 다릅니다. 이제 등급을 나타내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회칙은 상당히 높은 등급이에요. 그래서 그 원뜻은 두루 돌려본다 뭐 이런 뜻이고요.
1: 네.
2: 그래서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전부 한번 읽어보도록 권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문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2: 최근에 그 많이 알려진 회칙으로는 2015년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반포한 찬미받으소서 생태 회칙이라고 하는 그 문헌이 나왔었고요. 그게 교회 안팎으로 큰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 회칙은 그 시대의 문제와 또 종교의 책임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회칙이 지금 우리 인류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짚어주신다면요.
2: 이번에 나온 그 회칙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일종의 인공지능을 개발한 우리 인류에게 주는 경고인 동시에 권고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칙에 보면 두 가지 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또 하나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맡은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예언자, 이 두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바벨탑은 뭐 널리 알려져 있듯이 계속 쌓아나가는 것, 계속 밀고 나가는 것, 확장하는 것이고, 느헤미야는 일을 할 때, 재건을 할 때 그렇게 무조건 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두루두루 논의하면서 이렇게 재건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 특히 그 우리 인간의 일자리와 정신까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개발할 때 또 이용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반성을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이 회칙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인공지능의 무장해제라는 표현인데요. 기술을 가진 일부 사람들의 독점적 권리를 거부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신부님은 이 무장해제에 담긴 의미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2: 예, 그 가장 눈에 띄죠. 인공지능의 무장해제. 그게 매우 좀 의도적으로 고른 문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구는 올해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인데요. 그날 그 교황님이 내는 그 메시지에서 평화와 관련해서 무장해제라는 표현을 이미 사용했습니다. 무기에 관한 거죠. 근데 이번 회칙에서는 인공지능의 이 표현을 다시 사용했고 그 까닭은 그 인공지능이 그 무기처럼 인류를 마음대로 휘젓도록 놔둬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빅테크 같은 것을 소유한 그 자본과 기술 경영자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예. 그 이 회칙은 135년 전 레오 13세 교황님이 산업혁명기에 발표한 회칙 새로운 사태와 상통한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이 노동자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회칙이라는 면에서 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예, 정확한 저기 판단인데요. 당시 그 새로운 사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의 출현이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 주리라고 기대했었는데 자본주의에 당시에 특히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처참한 삶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오늘날의 새로운 사태,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사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삶을 아주 단시간에 급격히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은 자본주의와 다른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산물이 아닐까. 굉장히 화려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할수록 그대로 놓아두면, 그러니까 고삐를 채우지 않으면 이 노동자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 카톨릭의 사회교리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시대 변화에 따른 종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2: 예, 그렇죠. 이번 회칙도 이제 사회교리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교리는 그 매 시대, 당대의 그 사회 현실을 분석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세상의 뭐 사회학이든 뭐 여러 가지 경제학이든 여러 가지 학문을 이용해서 분석합니다. 사회 현실을 분석하고 그걸 복음에 비춰서 이제 교회의 견해를 밝히고 또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권고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네. 그 지난 2015년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그 찬미 받으소서를 통해서 이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카톨릭 전체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 운동에 나섰듯이 예. 앞으로 전 세계 천주교가 또 이 인공지능의 윤리 기준을 그 배우고 또 그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또 자세를 갖게 되겠죠.
2: 예, 그렇죠.
1: 예. 그리고 우리 신부님께서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 쉼터인 꿀잠 대표로 계시는데요. 이 앞으로 AI 기술 도입으로 인해 노동 현장에는 어떤 변화를 좀 예상하고 계신가요?
2: 뭐 가장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일반적으로 기술의 도입이 일정 부분 기존의 노동을 불필요하게 하는 면이 있죠. 이제 문제는 누구의 노동을 어떤 식으로 불필요하게 하는가 이렇게 이게 문제인데요. 대체로 일자리 안에서는 보면 그 힘이 약한 쪽 하위계층 그리고 지금 막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청년 계층이죠. 그게 대부분 일차적인 피해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인공지능으로 인한 정확한 그림을 그리기는 힘들지만 큰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네. 들어서 이미 지금 기본적인 코딩 같은 것은 이제 개발자가 하지 않는다고 해요. 들어보면
1: 예.
2: 다 인공지능에 맡긴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그거를 뭐라 그럴까 검토만 하는 그런 식이고요. 그래서 이쪽 분야 이렇게 되면 이쪽 분야에서 새로운 사람을 이제 신규로 뽑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게 아마 가장 직접적이고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예. 자, 앞으로 이 AI 시대에 그 노동 현장의 변화에 따라서 또 노동 운동도 어떻게 또 달라지고 또 대처해야 될지 그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2: 예, 그렇죠.
1: 네. 그리고 신부님은 녹색 연합에서 오랫동안 이 생태 환경 문제에도 깊이 관여하고 계신데요. 이 거대 AI 데이터 센터가 소모하는 엄청난 전력과 탄소 배출 문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 단체들이 어떤 입장을 또 취해야 될까요?
2: 이게 이제 그 AI는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고 굉장히 큰 그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는 건 이제 많이 알려졌고요. 또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은 전력, 탄소를 또 많이 배출하고 또 물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미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인공지능 자체가 확장하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예.
2: 다만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쪽에 그러니까 기업이죠. 쪽에 에너지 기후와 관련해서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생태계를 파손하지 않도록 파괴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몇 년도까지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또 물 같은 것도 조달할 때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의 삶과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면서 조달할 수 있는지 그걸 강구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원칙은 사람과 생명이 인공지능이 가져올 이윤과 효율보다 언제나 우선이다라고 하는 원칙을 좀 지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자, 무엇보다 이 AI가 대중화되고 또 생활화되면서 이 AI와 소통하느라 인간 사이의 진짜 소통은 줄고 또 관계의 빈곤을 낳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예.
1: 네. 또 인간 소외 현상을 비롯해서 인간성에 약화되는 이런 흐름과 현상은 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2: 이게 이제 결국 이런 것은 이제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충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큰 문제죠, 사실. 이 일자리 문제 못지않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봤지만, 굉장히 많은 관계의 변화 같은 걸 낳잖아요.
1: 예.
2: 이거를 굉장히 극대화시킨다, 인공지능은. 그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미 가상의 인공지능과 맺는 관계를 더 실제처럼 느끼는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거는 어떤 누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비를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사회적인 차원, 또 정부의 차원, 하여튼 다양한 총체적인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의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그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또 중독도 심한 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사회가 더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은, 근데 너무 AI가 가져다 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성장? 뭐 이런 거에 너무 지금 쏠려 있는 것이 좀 저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1: 네. 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의 개교표어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AI 기술 중심의 세상에서 가장 인간답게 그리고 가장 고귀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 신부님의 따뜻한 조언과 당부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2: 예, 방금 말씀하신 그 AI 기술 중심의 세상에서 가장 인간답게 가장 고귀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 문구에 답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인간답게 가장 고귀하게,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게 가장 고귀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요즘 확실하게 드러나는 진실 아니면 많이 언급되는 사실 하나는 우리 인간이 굉장히 철저히 관계의 산물이고 관계 속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즉 우리가 가장 고귀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일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관계를 존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1: 예.
2: 이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즉 사회적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비인간 존재와의 관계, 즉 생체적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1: 네.
2: 다시 말하면 모든 것,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의 관계를 존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닐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관계를 증진해주는 한에 있어서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인간도 생명체이고 또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2: 예.
1: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강대 명예교수이자 녹색연합공동대표이신 조현철 신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2: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의 이삭 죽기입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0: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입니다. 지금 숲을 거닐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숲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숲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그 숲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1: 원불교 환경연대 김선명 교무입니다. 일체의 만물은 우리에게 직접 죄와 복을 주는 권능을 가진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일체 만물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감사, 보은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2: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양희석 신부입니다. 프란시스코 교종께서는 참이 받으소서라는 회칙에서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노아처럼 행동하는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이웃종교와 함께하는 자연환경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협력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여여하다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불교에서 가장 편안한 마음 상태를 이르는 말인 여여하다라는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여하다는 같을 여자를 두 번 써서 늘 같다. 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언제나 변함없이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불교 대표 경전인 금강경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데요. 불취어상 여여부동. 이를 해석하면 세상의 겉모습이나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흔들림 없이 늘 고요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불교에서 여여한 마음이라고 하면 밖에서 부는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는 굳건하고 고요한 상태를 뜻하는데요.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는 마음이고 타인의 비난에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고 타인의 칭찬에 오만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는 감정이 메말라서 무감각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슬픔이나 기쁨의 파도가 치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의 깊은 바닷속은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늘 고요함을 유지하는 강인하고 유연한 태도를 말합니다. 네, 오늘은 불교에서 가장 편안한 마음 상태를 이르는 말인 여여하다라는 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뒷번호 8633 쓰시는 분. 아, 정답은 여여하다입니다.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방송, 원음방송 최고입니다 하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뒷번호 2527 쓰시는 분, 정답은 이번 여여하다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든 욕심내지 않고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여여하다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를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경계를 만나셨겠습니까, 다들. 정말 그 수많은 경계 속에서 늘 여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정희님도 오늘 에어컨 설치를 하셨군요. 기사님들도 같이 방송을 듣고 있다고 문자를 해주셨네요. 자, 오늘 이 여여하다라는 이 표현과 어울리는 불교 음악을 한 곡 골라봤습니다. 자, 홍순지입니다. 구름 흐르나 하늘은.

네, 산정희님의 문자를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그 에어컨 설치 기사님들이 오셔서 2시간 30분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동포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에어컨 기사님들이 신경 써서 잘 해주시는 걸 보니 동포은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에어컨 설치해서 우리 가족들 더운 여름 걱정 안 하게 되어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렇죠. 에어컨을 누가 이렇게 또 만들어주셨고 또 이렇게 설치해주시고 이게 다 동포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동포은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성실하게 종사하면서 세상에 은혜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끝곡으로 원불교 창작성가 김희진이 부른 둥근빛 온누리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원음 방송 캠페인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화분에 심어진 화초와도 같습니다. 작은 화분에 화초를 기르듯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성을 다해 사랑을 가꾼다면 행복한 가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깝고 허물이 없다 해서 함부로 하거나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가족들 간의 대화도 없어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은 가정일수록 사회생활과 아이들의 학교생활도 좋아지는 사랑법.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과 육신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요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0장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연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멋진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이 잘 써놓은 글씨를 따라서 적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무엇이든 비슷하게 따라서 막 하다 보면 실력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요. 언젠가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창작물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새롭게 따라해보고 싶은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봉은주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당신 따라 서울 와서.

0: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군복무하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아름다운 인생 수요일 저녁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야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자주 쓰는 말을 흉내내면서 말을 배우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따라하는 행동이 결국은 나만의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출발점, 그러니까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이제 뭐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뒤늦게 누굴 따라서 뭘 배우겠어.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배움과 창조는 따로 나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연세와는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이거는 바로 시작하면 초보자 어린이가 되는 겁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우리 마이그노스님께서 저는 진행자님의 목소리와 기타 솜씨가 너무 부러워서 모방해서 닮고 싶습니다. 정말이에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게 뭐 똑같이 따라한다는 게 아니라 먼저 앞서가 있는 사람들의 기술과 감정 같은 것들을 카피해서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쌓이고 실력이 늘고 나중엔 자기 거가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 노래 배울 때 노래 잘하는 외국의 가수나 우리나라 가수들 노래를 많이 따라 불러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되고 깨우치고 이제 자기 색깔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뭐 TV 요리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요리를 따라서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운동 좋아하는 친구를 따라서 같이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름다운 인생에서 이렇게 들려드리는 추억의 명곡들을 같이 따라 부르면서 노래 연습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인생에 이 어떤 모방이라는 게 활기를 더해줄 게 분명하다고 저는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오늘은 또 3, 4부에 DJ 통키타 라이브와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함께하는 신청곡 퍼레이드도 있으니까요. 제가 통키타로 불러드리는 노래들, 또 방송되는 노래들 신나게 목청껏 한번 따라 부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면서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그리운 그 시절의 노래들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라미의 노래를 한 곡 준비했습니다. 라미가 불러줍니다. 내 마음 전해주세요.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출생률 증가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8% 증가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는 24,500여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8% 늘었습니다. 이처럼 출생아 규모는 4월 기준으론 지난 2019년 2만 6천여 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고요. 4월 기준 증가율은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계 출산율 역시 0.93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0.13명이 증가했고 지난 1월 이후 넉 달 연속으로 0.9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 반등의 배경으로는 30대 초반 여성 인구의 증가와 혼인 건수 증가 등이 꼽히는데요. 출생아 수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도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하면서 4월 기준 역대 여섯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70살 이상 고령층 버스 무임 승차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오늘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서울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살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안에서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요금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현재 65살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줄이고 여기서 절감된 비용을 버스 무임승차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와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고령층 대중교통 비용 지원과 관련한 제도 개편에 나설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한 하루였지만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었죠. 내일은 낮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가겠고 특히 중부와 경북 지역엔 세찬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19도, 부산은 2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8도, 대구는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이 오전 10시부터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리 응원 나가실 분들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병도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열이 부른 우러라 영산강 그리고 박일남의 중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갈대의 순정까지 들으셨습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한 주의 중간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요즘은 이제 5일째 근무들도 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이제 휴일이니까요. 이제 중간도 우리 아름다운 인생에서 자리해주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방현재님께서요. 어제는 아이를 엘살바도르에서 청취하신다는 애청자가 계셨네요. 그야말로 글로벌 방송이 됐습니다. 이영만리에서 애청하신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저도 멀리 이영만리 부산에서 애청 중입니다. 아, 멀리 이영만리에서 애청 중이신 방현재님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엘살바도르에서 오셨어요. 강태영님 오늘도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시간 행복의 문을 열어주신 아름다운 인생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엘살바도르의 강태영 인사 올립니다. 이렇게 주시고요. 조금 아까 라이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오늘 이제 어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방송이 어떻게 돼가는 걸 아직 모르세요. 아니면 일주일을 아직 못 들으셨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은 어디를 돌려야지만 찾을 수가 있나요? 방송 진행 중인 시간을 경청할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해주셨는데 듣고 계시죠? 아, 라이브 방송은 이제 1부, 2부 끝나고요. 3부, 4부 때 오늘 이제 통기타 라이브와 또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듣고 계신 그 채널에 고정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부산의 김창성님이 갈대의 순정 신청곡 올리려고 했는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해 주셨어요. 통하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열의 노래를 또 오늘 청해 주셨죠. 어디 계시더라? 여기 있네요. 네, 전주 현동수님이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 찾아왔습니다. 이상열의 이별의 순간을 띄워봅니다 해주셨는데 오늘 우러라 영상각에 나왔으니까 현동수님은 다른 노래 한번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맑은 호수님이 청해 주신 김태희의 사랑하다 싫어지면 사연도 소개하도록 할게요. 수많은 애청자님들의 사연과 노래를 들려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진행자님이 건강해야지만 그리고 행복해야지만 애청자도 행복하고 건강한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 사랑하다 싫어지면 듣고 올까요?

부산에 계신 김창성님도 반가운 인사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꼭 저녁 식사 시간에 너무너무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강귀남님도요. 오늘도 이 시간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는 나훈아님의 인생길 나그네길을 신청합니다. 해주셨네요. 그럼 이 노래 들으면서 1부를 마무리할까요? 여러분과 2부에서도 좋은 노래와 이야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아입니다. 인생길 나그네길.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모든 의식에서 심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단독으로 심고하는 경우에는 대개 묵상으로 심고를 올리는 것이요. 대중적 의식에는 대중의 심고 내용을 통일하기 위하여 설명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인바. 의식에서 예문에 의하여 심고하는 방법은 주례자나 대중의 대표한 사람이 예문을 설명 기도로 하면 대중은 일제히 그 기도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가 끝나면 마음으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하고 마치는 것이며 각 예문은 표준으로 한 예를 보인 것인 즉 혹 예외로 심고할 일이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가감하여 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예도편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오늘도 출석합니다. 오늘은 바람도 간간이 불고요. 무난한 여름 날씨인 것 같습니다. 항상 기다려지는 보약 같은 방송 언제나 사랑하고요. 안다성의 에레나가 된 순이 신청합니다. 성북동의 배용준님의 반가운 인사와 사연 신청곡이었어요. 아름다운 인생 2부 시작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라이브 시간들을 벌써부터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와, 오늘 수요일이에요. 라이브 있는 즐거운 날이죠. 저는 노래 따라 부르는 거 평소에도 좋아하고 있고요. 벌써 5분 전부터 딱 자리 잡고 앉아 있습니다. 부산의 은하수님 좋은 자리 앞자리에 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그 우리가 상황극이라고 하잖아요. 뭐 연기를 하거나 뭐 코미디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대본을 갖고 상황극에 빠져갖고 진짜 그 자리에 자기가 그 배역을 맡는 것 같지, 여러분들은 우리 라이브클럽 라이브카페 라이브를 좋아하시는 관객으로 상황극에 탁 들어오셔서 너무 즐겁게 즐겨주시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짓궂게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래도 다 받아주시고 너무 기분 좋고 재밌습니다. 프로그램이 매일매일 재밌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연과 또 컨셉들이 계속 월화수목금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변산 민호님도 와주셨어요. 나이가 한 해 한 해 30고개를 앞두다 보니 이맘때 수박서리도 하고 개울가에서 수영하면서 놀던 친구들이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어느 하늘 아래 다들 잘 살고 있겠죠? 하면서 친구 이름을 호명해 주셨어요. 민수, 영철이, 승렬이, 민호가 겁나게 보고 싶어한다 덧붙여 주셨네요. 네, 30고개. 아, 많이 넘으셨네요.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입에서 피식 웃음이 지금 돌고 계신 게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싹 지나갑니다. 그래요. 그때가 좋은 나이죠. 그죠, 여러분들? 네. 재밌어요. 대구에 살고 계시는 우리 윤형주님, 또 그 군 근무하시고 멋진 군인으로 예편을 하셨죠. 글을 주셨습니다. 내일은 76주년 6.25 전쟁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호국 영령 및 학도 의용군으로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그 헌신을 생을 다하는 날까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모하는 그런 글과 함께 최갑석의 노래를 쭉 노래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최갑석의 38선의 봄을 저희가 선곡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이십니다. 윤형주님 감사하고요. 또 우리 박병로 기사님 오늘도 신나게 달려보시겠다고 돌아가는 삼각지 듣고 싶어요. 배우의 노래죠. 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오늘도 출석합니다. 인천 도건님 자리해주고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일산택시 김수산나님도 와 즐거운 시간이 돌아왔네요. 저한테 늘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정말 고맙고 감사하죠. 대구 최영아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강남 서풍구님도 자리해주고 계시고 모두 모두 함께 즐겁게 즐겨주고 계십니다. 대구 북구 주순이님은 나만의 가요귀실 아름다운 방송 2시간의 음악방송 저의 친구예요. 우리 진행자님 목소리와 노래 감상하면서 옛 추억을 돌이켜보려는데요. 통기타로 은희의 꽃반지 한번 신청할 텐데 가능할까요? 해주셨어요. 오늘 그러면 주순이님의 신청곡 실시간 신청곡으로 4부 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들의 신청곡 두 곡입니다. 관악구 성현동의 김영부님이 청해주신 이미자의 살아있는 가로수예요. 아름다운 인생은 최고의 방송이라고 늘 잘 듣고 계신다고요. 고맙습니다. 요 노래 하고요. 대구 최영아님의 신청곡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하춘합니다. 서울 손님.

서울 마포에 계신 우리 대원신님께서 살아있는 가로수 잘 듣고 있습니다. 저 듣고 있어요. 이렇게 손 번쩍 들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반갑고요. 돌아가는 삼각지 들으면서 아인 출첵합니다. 서울 개인택시 왕장군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벌써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고요. 3부에서 DJ 통기타 라이브와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어우러지는 신청곡 퍼레이드로 즐거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도 많이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마무리 곡은요, 남진의 가슴 아프게입니다. 강남의 서풍구님이 청해 주셨어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X를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들꽃님도 이제 행주치마 벗고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으로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3부 그리고 이어지는 4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3부에는 신청곡 퍼레이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노래 끝나가면 박수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분 5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신청곡 퍼레이드. 저 DJ 이동훈이 직접 불러드리는 통기타 라이브와 여러분의 신청곡이 함께하는 시간, 신청곡 퍼레이드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기대감을 가득 담아주셨는데요. 대구 북구 윤형준님도 통기타 라이브 모두 자리 잡으셨죠? 기다리시는 동안 지루하실까봐 오징어와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드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통기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지난주에 대구에 살고 계신 최송아님께서 청해 주신 최무룡의 외나무다리, 제가 한 주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를 첫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나무다리 이어서 이연의 이별을 주고 간 슬픔, 전주의 현동수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1절이 만나면이 아니라 복사꽃이에요. 이렇게 우리 구이공원님께서 가사가 가사를 틀리면 어쩝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복사꽃 능금꽃을 만나면 즐거웠던으로 제가 조금 가사 이탈을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대구 최송아님께서 진행자님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감미로워요 해주셨고, 인천 도건님도 그 노래의 감정을 담아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울컥하셨다고 고맙습니다. 금천 기사님도 깊고 그윽하면서 풍성한 매력적인 목소리 가슴이 찡해요. 들꽃님은 박수를 콱착착착착 쳐주시면서 너무 잘 들었다고, 명곡을 명가수님이 멋지게 불러주시니까 감동 또 감동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귀한 집안의 손이십니까? 갈고 닦은 음악의 천재성 보인다고 방현재님께서 10점 만점 주셨고요. 배영준님이 차분한 저음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립니다. 너무 멋져요. 앵콜입니다. 구경옥님도 우리 진행자님 점점 중저음 목소리가 너무 편안하게 들려서 잘 감상하셨다고. 제가 원래 고음 가수였는데 아름다운 인생에서 노래 부르면서 저음 가수가 됐어요. 네. 관악구 성현동의 김영부님도 라이브 통기타 시간 너무 좋습니다. 노래 따라 부르면 즐겁다고 해주셨고요. 또 부평의 맑은 호수님 너무 듣고 싶은 노래였습니다. 살아있는 가라서 아까 들으시고, 네. 대구 북구 윤형주님도 멋진 연주에 중후한 목소리 최고라고 해주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인사 주셨습니다. 인천 어라방님도 오셨네요. 잘 들었다고. 최무룡 씨가 놀래서 가겠다고 그러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노래는요. 옛가요죠. 특히나 6월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제가 매주마다 그 시절 우리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일은 6.25 전쟁 발발한 또 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 그 시절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그 금사양의 님계신 전선, 원 제목은 임계신 전선입니다. 이 노래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고 호국영영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금사양의 님계 신전설 라이브로 전해드렸고요. 김상국의 불나비, 가시도친 장미님, 그리고 부산 은하수님의 신청곡 투 코리언스의 벽오동 심은 뜻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라이브 잘 들으셨다고요, 은하수님께서. 그리고 멀리 타국에 계신 님 건강하세요 해주셨고요. 인천 도고님도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꽂혀요. 잘 들었습니다. 인천 왕 애청자님, 몸이 아픈 옆지기도 은디님의 열창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기타도 너무 잘 치시고 노래도 잘하신다고 입을 못 다물어요 해주셨네요. 아, 옆지기가께서 몸이 좀 편찮으세요?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부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고요. 네, 4부에서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직 두 발이 남아있습니다. 두 곡의 노래가 라이브로 남아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계속 이어질 테니까 함께해 주시고, 또 보내주신 곡들 중에서 오늘 못 전해드리는 곡들은 제가 준비해서 다음 주에 전해드린다고 약속드리고요. 4부 넘어가면 어떤 곡을 다음 주에 들려드릴지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마무리 곡은요, 부산에 계신 우리 박찬희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있노라면 너무 행복하고 비타민 같은 시간이라고 해주셨어요. 남정희의 새벽길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3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0.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진행자님 가수신가요? 목소리가 참 감미롭네요. 보드랍게 노래도 잘 부르십니다. 강성구에서 강재희님께서 네, 저는 본업이 가수고요. 그리고 또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진행을 맡고 있는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강재희님. 우리 들꽃님께서 아 이제는 옛가요를 너무 자연스럽게 잘 부르십니다. 최고입니다. 내일이 25일이라고요. 세월 가는 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우리 말고노스님께서 임계신전선 제가 신청하려고 내일 신청하려고 탁 아껴둔 건데 오늘 통기타 라이브로 들으니까 감개무량하시다고 말씀 주셨고요. 또 강균남님도 아름다운 인생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직접 노래하시는 모습이 꼭 나를 위해서 불러주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라디오가 전국의 많은 분들에게 전송이 되지만 듣는 분들은 한 분이시잖아요. 꼭 저와 그 한 분과 1대1로 대화한 것 같은 그런 마력이 있는 게 라디오죠. 진짜 여러분들 1대1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윤영준 우리 대대장님께서는 호국의 달 6월에 통기타 라이브로 매주 좋은 곡을 직접 멋지게 선물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중랑구 임혜자님은 아까 제가 외나무다리 처음에 실수했잖아요. 저도 처음 가사 때문에 아이고 깜짝했습니다. 네, 정말 아인가족 여러분들 예리하시군요. 네. 아 그렇습니다. 또 뒷번호 3411 쓰시는 청취자께서는 아 오늘은 제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새벽길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신청곡 중에서 다음 주에 제가 들려드릴 노래를 조금 말씀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주순이님 대구에 살고 계시죠. 청해 주신 은희의 꽃반지 끼고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한재환님께서 사연과 신청곡을 주셨는데요. 통기타 라이브로 모란동백을 좀 신청해 봅니다. 우리 모든 애청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언젠가는 야유회처럼 시청자분들과 함께 연주회를 가져도 좋을 듯 하고요. 오늘은 제가 강의하던 곳 두 곳이 방학을 했습니다. 2개월 휴가를 받았지요. 그분들과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녹음도 하려고 하는데요. 해주셨는데 요 노래는 제가 다음 주에 꼭 들려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경옥님께서 이장희의 편지를 청해 주셨는데 요 노래도 제가 다음 주에 준비를 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부산은 종일 가랑비가 흩날렸는데요. 지금은 살짝 서늘한 느낌입니다. 라이브가 기대되는 수요일 일찌감치 자리를 잡아봅니다. 이렇게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청해 주셨는데 그렇게 두 곡을 제가 전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은희의 꽃반지 기계를 한번 불러볼까요?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의 꽃반지 끼고 라이브로 전해드렸고요. 박희선의 후암동 비탈길, 우리 수원의 임순자님의 신청곡 음원으로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괜찮으셨나요? 제가 사실은 그 나레이션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담당 PD한테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1절, 2절이 끝나고 나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쑥 들어서 제가 했는데 뭐 듣기가 좀 썩 뭐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난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 걱정했거든요. 와, 신앙송까지 최고 최고. 계절과 너무 잘 어울리는 목소리, 기타 반주, 풀꽃 반지, 낭만이 멋진 풍경, 박수입니다. 100점입니다. 동네에서 구경원님께서 또 복덩이님도 최고라고 해주셨고요. 전북 완주에서 미영님도 와주셨어요. 꽃반지 끼고 역시 다양한 기타 연주와 저 별 끝에 했던 이 부분이 너무 좋았다고, 네, 멋진 평까지. 복덩이님은 이 감성을 어쩌나요 해주셨어요. 인천 도건님 목소리 톤 음색이 정말 보물 같습니다 해주셨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박수 문자는 다 저한테 주시는 좋은 말씀이시니까 제가 하면서 좀 민망한 게 있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슬비 오는 저녁 할매 또 죽이고 울리십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좋으셨다는 뜻이죠. 네, 우리 북구 주순이님 감사합니다.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밤이에요. 짝짝짝짝 진행자님 멋쟁이 해주셨고요. 또 3411님 제 번호가 나왔네요. 흥분의 도가니에요. 진짜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방송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주 찾아주세요. 3411님 또 인천 왕의청자님이 몇 곡 라이브로 신청했는데 오늘은 가능하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해주셨는데 제가 준비해놓고 있다가 이제 7월달이 되면 여름 노래들을 제가 좀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해변의 여인, 파도 다들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꼭 들려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들꽃님도 너무 좋았다고 최고였다고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시흥시 한재환님 6.25 참정 용사들과 전몰 장병님들께 위로가 되는 곡 반주와 노래 너무 좋았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였어요 해주셨고 또 전북 변산에서 민호님은 아까 외나무다리 듣고 본인이 엄청 좋아하던 노래고 애창곡이라고 하면서 직접 불러주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해주셨고요. 우리 말구노스님도 고향마을 작은 개울가에 놓여있던 외나무다리가 생각났다고 해주셨어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평강공주님 어제 따님하고 가족들이 귀국했다고 했잖아요. 어제 양반 이행시를 조카 손주들과 만들었는데 못 전했었다고 늦게 전해주셨어요. 어제 이행시 양념 프라이드 반 반반이요. 이렇게 저의 딸과 손주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좋아요. 라이브 감상도 함께 해주셨다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계속 만드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 쭉 나눴습니다. 이번엔 노래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답심리에 살고 계신 김희수님이 청해 주신 물레방아의 잊지는 말아야지 이 노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세요.

강소희의 잊어버린 꿈, 과천의 손대식님의 신청곡까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금치원 기사님께서요, 기분 좋아지는 귀한 보석 같은 목소리를 들으면서 6월도 어느덧 다 보내면서 호국선열님들의 덕분으로 오늘 우리가 편히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김동아의 갓바위라는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 이 음원을요, 저희가 초창기 데뷔 음원을 지금 저희가 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확보되는 대로, 그런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수 문자 조금 소개하고 이제 엔딩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벌써 다 갔습니다. 꽃반지 끼고 들으니까 눈물이 나셨다고, 은하수님, 나레이션이 특히 좋았다고. 또 시흥의 한재아님도 너무 잘 부르고 최고의 매력 음성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또 마표 최병건 기사님은 지금까지 진행자님 함자가 동훈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동훈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 부탁합니다. 동은입니다. 금만 빠진 동은. 이런 방송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속 라이브 최고입니다. 청취율 조사할 때 열심히 열심히 참여하셔서 1등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윤형준 감사합니다. 한번 만들어 주이소. 대구 애청자님 8739 쓰세요. 라이브 잘 듣고 계신다고. 백영규 목소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았어요. 다음에는 나훈아의 찻집의 고독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기회가 되는 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2시간 함께 했고요. 네, 들꽃님도 박수 주셨어요. 네, 아싸 좋다. 천점입니다. 윤영광 기사님도 늦었지만 출석합니다. 찾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2시간 노래하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니박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구파발 버스 운행하시는 김인풍 기사님이 내일은 대한민국 자존심이 남아있는 남아공과 축구 경기를 멋지게 완파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아, 남아공을 이겼으면 좋겠다고요. 6.25 전쟁 76주년 행사도 10시에 하는데 좋은 소식 꼭 기다릴게요. 대한민국 축구 화이팅! 노래 가사 중에 분위기 좋고 엄에 좋은 거 노래 하나 있을까요? 해주셨는데 있습니다. 아리랑목동 은방울 자매 노래로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고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한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품편 4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싶다면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해야만 합니다. 또 몸이 무거워지거나 살이 찌는 게 싫다면 아무리 맛있는 게 눈앞에 있어도 때로는 꾹 참아야겠죠. 하지만 건강해지고는 싶은데 정작 운동은 귀찮아서 미뤄두기만 하고 살찌는 건 싫으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다 먹어버린다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행복과 불행이 결국 나의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야겠죠.

이런의 하모니 오늘 첫 곡 장미의 대중에게 빚지지 마세요 듣고 왔습니다. 땅에 정성껏 농사를 지어야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따르는 대가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은 듬뿍 받고 힘든 화는 피해갈 수 있는 진짜 방법은 무엇일까요?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죄를 짓지 않는다면 나쁜 일도 당할 리가 없듯이 결국 무엇이든 내가 먼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돌아오는 행복과 불행이 전부 내가 행동한 결과라는 걸 확실히 안다면 좋은 일은 더 많이 하려고 힘쓰고 나쁜 행동은 멈추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내 삶을 바꾸는 인과의 원리를 그저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매일 삶 속에서 실천해야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76장 천가지 만입사귀, 성가 77장 원인 결과 끊임없이, 성가 78장 공부와 사업 중에.

돈과 건강, 그리고 행복. 이건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길 바라는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풍족하게 살고 싶다면 그만큼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하고, 건강을 지키려면 평소에 몸을 돌보는 노력을 해야 하고, 행복을 원한다면 기쁘고 웃을 만한 일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하죠. 하지만 정작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서 늘 돈이 부족하다고 한숨을 쉬고, 몸에 나쁜 습관들을 즐기면서 건강이 나빠졌다고 속상해하고, 웃음보다는 짜증과 화를 더 많이 내면서 내 삶에는 왜 그리 웃을 일이 없냐고 원망하곤 합니다. 이 모든 결과가 결국 다 내가 지어낸 모습이라는 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뿌린 모든 씨앗이 다시 나에게 좋은 복으로, 때로는 힘든 불행으로 되돌아온다는 인과의 이치는 참으로 정직합니다. 복을 받고 싶다면 좋은 행동을 쌓아가면 되고, 화를 피하고 싶다면 나쁜 행동을 멈추면 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내 발걸음을 움직이는 실천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복이 찾아오기만을 막연하게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내 손으로 좋은 복을 부지런히 짓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원망하기에 앞서 일상 속 작은 잘못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창작성과 3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성규의 용심법, 김희진의 길이 좋은 소리만 나게 하라, 박재환의 즉심시불.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짓기는 싫어하고 화를 받기는 싫어하나 죄를 짓기는 좋아하나니 이것이 다 화복의 근원을 알지 못함이요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라. 평소에 몸에 좋은 습관을 지닌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되고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몸에 병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은 그것이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결국 나 자신이 쌓아온 행동 그대로를 정직하게 돌려받는 중인 거죠. 죄와 복을 받는 이치도 똑같습니다. 좋은 행동을 씨앗으로 심으면 달콤한 복을 받고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면 그에 따르는 아픈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 행복과 불행이 찾아오는 진짜 이유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내 소중한 하루하루를 좋은 복을 짓는 행동으로 채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늘 힘든 화는 멀리 보내고 따뜻한 복의 결실만 가득 안아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론의 하모니 끝곡으로 임주연의 동행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교리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 교리도가 형성된 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경 6대 교령에 실려 처음으로 실려 있는데 그게 원기 16년도에 교리도가 이게 형성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불교 정전에 원기 28년 교리도인데 여기에는 특히 법심불 일회상 진리를 위에 모셨다는 게 특징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교단 자체로는 정계를 인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교의 김태읍 스님을 통해서 불교 정계를 인쇄를 했는데 이 불교 정계는 대용사님께서 친견하시고 또 친감하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불교 교전, 그러니까 원기 47년도에 원불교 소위 경전이 완정이 되면서 비로소 오늘의 우리가 모시는 그 교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위에 일회상 모시고 또 양쪽에 정각정인 지음보은 불법발행 또 무아봉공 등을 모시고 이제 그 안의 내용들은 차차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얘기할 것은 원과 원과은은 결국 한 자리다. 하나님을 알아야겠는데 이 원에 대한 얘기나 은에 대한 얘기는 그 앞으로 항목이 나오거든요. 그 항목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이제 은혜입니다 하는 얘기를 좀 자주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만 좀 드릴까 합니다. 여 은이 뭐아 그게 그대의 은이 다시 한번 당신의 은이 법심 일상을 비롯해서 사은사요 다시 말하면 우주 삼라만상 모든 그 은이 결국은 나에게 들어왔다 직접적으로 나에게 연관이 있다를 넘어서서 직접 내 몸이다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다음으로는 아해 그버 여라 또 내 은혜가 내가 베푸는 것이 모두가 다 결국은 그대 다시 말하면 우주 만유 전체에 다 미쳐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 해는 옥편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해는 사야라 그래 돼 있어요. 의미가 사야라 이 사자는 줄 사자거든요. 준다 다 준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준다 이런 의미가 있고 다음에 수냐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순이라는 건 이건 따른다 그 얘기거든요. 따른다 이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자체가 만물 하나에 자꾸 따르잖아요. 그것을 거역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시야라. 시야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시야라는 건 뭐 베풀시자거든. 다 베풀어준다. 그래서 주로 다른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주로 사야라, 수냐라, 시야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은은 결국 체라가만, 체라한다 하면 그 해는 결국은 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와 용을 겸비한 것이 은혜다. 더 자세한 말씀은 다음 은의 조항이나 원의 조항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불교가 우연하게 생긴 거냐? 그건 아니다. 원불교를 창시하실 수 있는 어떤 인물이 분명히 있어서 세상을 위해 인류를 위해 더 나아가 생명을 위해 더 나아가서는 천지 우주를 위해서 길을 제시하고 또는 길을 열고 하는 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소태산 대종사 대각을 이슈로 해서 여러분 온불교가 탄생이 됐는데 창교가 됐는데 아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소태산 대종사님을 뵌 어른들이 많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게 온불교 전문 출신 가운데에도 손꼽을 정도 되거든요. 몇 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교도님들께서는 몇 분 계실랑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썩 드물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지는 못 뵙지만은 진영은 뵙지 않냐고 말이죠. 각 교당에 모셔놓은 진영은 뵙다. 그러면 진영만 뵙고 말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진영 찬실을 여섯 수를 썼거든요. 여섯 수 썼으니까 설사 못 뵀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이런 어른이다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시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 수는 부루승전불, 후불승전불, 그러니까 뒤에 부처님은 앞 부처님을 잇는다. 조조상전이란 말이 있고 불불계세란 말이 있습니다. 불불계세라는 말이 있고 조조상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부처님은 부처님과 대를 잇는다. 이게 세상세자가 아니라 대세 그러거든요. 대를 잇는다. 그리고 조조상전이라면 조사와 조사는 서로 전한다. 이어서 전한다. 근데 그런 얘기인데 주세부를 부처님이라고 할진데 그 뒤에 2500년 내지 3000년을 이야기합니다만 누가 부처님을 이어서 나온 분이 사실 없었다. 그런데 대중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뒤에 불경을 보니까 부처님의 행적과 비슷하다. 그리고 깨친 진리도 뭐 비슷하기보다 같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에게 연호를 대고 불법을 추천해 해서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진리를 설파해서 모든 생명을 제도하리라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하면 부처님은 그 뒤에 지은 여러 조사들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주세불로서의 이음은 사실 없었다. 그런데 대중사님께서 주세불로 오셔서 부처님께 연호를 대시고 한 걸 보면은 불불계세가 분명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에 조조상전은 부처님의 그 법을 이은 삽삼조사.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33조사라 그래요. 삽삼조사가 이 그 법을 이어서 지금까지 예, 이어오고 있다. 그래 우리 교단도 정산종사 이으시고 다음에 대산종사 이으시고 그래서 쭉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산종법사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조조상제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 천계현 법신하니 하늘을 열었다. 그냥 인간 세계를 연 것이 아니라 이건 하늘을 다시 한 진리를 열어서 법신을 드러냈다. 진리의 덩치를 드러냈다. 이론 사세벽하니 그래서 이론의 진리를 이 세상에 활짝 열으셨다. 과거에도 이론의 이치를 이야기한 분은 있었지만 뭐 해충구사랄지 탐원선사랄지 이런 분들이 있긴 있었지만 대종사님 같이 이론상을 그리시고 그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들에게 주먹에 쥐어주시고 가슴에 안아주신 분은 사실 없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론의 그 진리를 이 세상에 활짝 여셔서 중생이 살라곤 집여라. 어디냐? 어디가 있냐? 이런 진리가 바로 우리 중생, 무생령들이죠. 부처님이 됐든, 조사가 됐든, 사람이 됐든, 다시 말해, 육도 모든 생령들이 그런 이론상의 진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첫째 이제 시를 지었고, 다음에 두 번째는 서가문입을 열어내서 이음법.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종사님은 서가문니 부처님을 연호한 것이다. 조사들을 연호한 것이 아니라 성함의 부처님을 연호를 했다. 그래서 우리 회상은, 즉 우리들은 주세불 회상에서 사는 것이지 조사의 회상에서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원리 도정여라. 그래서 이론의 진리, 도법의 길을 빛내게 하라. 그 이런 진리 자체가 광명이거든요. 빛이거든요. 그 빛을 온 우주에 둥그렇게 비춰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가슴을 열어 무생력을 품고, 그러니까 가슴을 열어서 위슬 생력을 품고자. 온불교 교도라고 하면 제가 출가를 막노라고 일제 생력 하나하나까지, 사물 하나하나까지도 모두가 다 품어 안아야 한다.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이 바로 교단의 어려움이요, 또 개인의 어려움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신고도 모셔서 이렇게 직접 간접으로 포용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몰아서 부처조사로 돌아오네. 그래, 일생력을 몰입군 역할을 하자. 어디로? 낙원 세계로, 이론의 진리 세계로 우리가 몰입군 역할을 해서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그러한 낙원 세계를 건설하자. 이게 이제 대중의 뜻이 아닌가. 다음으로는 육체가 머문 하늘 땅의 틈새. 그러니까 대중님 육신이, 육신 열애가 28년 그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들이 존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머물러 산 그 시절, 53세 안개가 사라지면 같아라. 그는 53세 대열반을 놔두셨거든요. 며칠 전에 어느 그 교도는 아니지만은 교도 같은 분을 한번 만났더니 현실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대종사님의 그 살으신 기간이 너무 짧다. 그것이 항상 의문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자들은 일 마치면 떠난다. 당신 일이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다음 일은 후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깔아놓고 당신은 떠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제 그거예요. 53년간 사시면서 당신 할 일은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일은, 다시 말해 유업은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맡겨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왔다지만 이른 바가 없었고, 오셨어요 분명히. 흔적이 어디 남습니까? 그러는 성자들은 오신 바가 없거든요. 일 때문에 잠깐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이 끝나면 안개 사라듯이 이제 사라져 가신다. 또한 서재 불위병이라, 불위여라, 가신다 할지라도 가신 바가 아니다. 항상 우리들 곁에 계셔서 우리들을 조여하신다. 다시 비춰보신다고 말이죠. 대중사님 제세 당시에도 대중사님께서 아침에 이제 선 마치시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앉으셔가는, 앉으셔서 교당 전체를 한번 싹 둘러보셨답니다. 그래서 교당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무게 오락해라. 그렇게 해서 너희 교당에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지. 예,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시고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가셨다 할지라도 가신 바가 아니고 또 오셨다 할지라도 오신 바가 아니다. 그래, 결국은 우주 전체, 이런 진리 전체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해면 난심이기라. 다시 말하면 얼굴은 알지만은 마음은 사실 알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친구이라 할지라도 대면할 때 얼굴을 알죠. 아무개, 너는 아무개 하지만 그 마음까지 안다는 거 쉬운 건 아니거든요. 수행, 추구다, 간이라. 그렇게 행동도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다 못 따르지만 그래도 따라서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그 뜻, 이것은 역시 따른다거나 보기가 어렵다. 아사가 진표반이 우리 스승께서 참된 법을 나타내셨다. 참된 법을 드러내셨다. 이런 진리, 사은사여, 삼학팔조, 교류 요체 아닙니까? 이 요체를 드러내셨으니 영겁 시혜환이라 길이 길이 모시고, 영겁들을 모시고 함께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이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는 출가로, 출가는 제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승사님의 그 뜻을, 원력을 받들어드리고 실현을 이 세상에 하자는 것이 우리들의 그 의무요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는 지극한 잊지 말하기 전에 드러나고, 지금 눈을 뜬 상황, 또 숨을 쉬는 상황, 손을 이렇게 드는 상황, 한 발 떼는 상황, 이 모두가 진리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 나는 진리를 모른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알고 다 보고 하지만 그것을 감지를 못한다. 지극히 둥금은 흔적남음 아니어라. 지극히 둥금 건 흔적이 어디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운사님께서 이렇게 이런 쌍은 진리의 사진이다 그러셨거든요. 이게 사진이에요. 사진. 다시 말해 그림이에요.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렸다 할지라도 실격만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영자, 다시 말해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진리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원비능은이라. 그러니까 지극한 둥금은 흔적남음이 아니라 흔적마저도 없다. 텅 비었는가 아니면 있는 물건인가. 아, 텅 비었느냐. 생활 보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제가 원로 온 정원이 잘 가꾸지든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또 매화도 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에 이렇게 정원을 한번 돌아보면서 매화들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그 매화꽃 어디서 누구에게 피었느냐. 그건 내 몸에서 피었다고 그래요. 매화나무 그 자체도 나 피워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더 물을게. 누가 피도록 했냐. 누가 그 꽃이 피어나도록 해줬냐. 그러니까 대답이 걸작이에요. 완이부답이라. 이건 뭐, 무슨 말인지 빙그레 웃을 안 그러거든요. 빙그레 웃었다. 웃기만 할 뿐이에요. 빙그레 웃으면서 완이부답이라 대답을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피어나도록 했냐. 근데 이 얘기는 아 교무님도 알지 않소. 얘기. 나도 알지만 교무님도 알지 않소. 그러니 뭐 묻고 대답하고 또 뭐 대답하고 물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완이부답이라 빙그레 웃더니 저는 대답을 안더라. 이게 그거다 말이죠. 넓은 우주를 한 티끌이 삼키느냐. 이게 빈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티끌 하나가 티끌 이 점 티끌 같은 이 점 티끌 하나가 결국엔 우주 전체를 다 삼키고 있더라. 지금 우리나라를 놓고 볼 때 백두산이 높고 한라산이 높잖아요. 그러면 한라산에서 이 먼지 하나 이걸 딱 빼냈다. 그럼 태가 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가 납니다. 기울어져요. 기울어져. 다시 말씀드리면 너도 먼지 하나 빼가고 너도 먼지 하나 빼가고 너도 먼지 하나 빼가고 다 먼지 하나씩 빼가 보세요. 그러면 그 한라산은 결국 기울어지고 만다. 그래서 이 점 하나가 다시 말하면 이 티끌 하나가 우주 전체를 다 머금어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신 자처제안이 사진으로 찍힌 몸은 이곳에 있는데 대중사님 형상 다 있죠. 참된 몸은 어디를 향해 가셨나요? 진체는 어디를 향해서 가셨습니까? 과연 간 곳이 어디냐?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오늘 아침 이름이니 삼세 금조이니 과거 현재 미래가 단대 아니다. 현재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 찰나. 그래서 삼세가 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고리처럼 깨가지고 참 이어가고 있다. 거룩한 스승이시여 기다리니 빨리 이르소서. 대종사님께서 그러셨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떠난 뒤라도 너희들이 잘 지키고만 있어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와서 해결을 할 터이니 걱정 말고 이 교단, 이 진리, 이 법 잘 지키고 있어라. 그러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어지러운 이 세상 참 어지럽거든요. 지금 더욱 힘을 가져서 제도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제가 진영을 뵙고 이렇게 여섯 수의 시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소위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서도 특히 정전 또는 교리도 등등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론 공동체이다. 우리는 이론 공동체예요. 다시 말해 이런 진리 안에서 낳고 살고 죽고 또 낳고 살고 죽고 계속해서 반복이 간다. 그러니 우리는 대각 동호단체를 뭐 만들기보단도 그 단체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자. 아무리 큰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 깨닫는다거나 알지 못하면 그 공각 아니에요? 빈 껍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내 목, 각자 몫이지 결코 온물교 몫이도 아니고 대중단위 몫이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는 사실 깨달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어야만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의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독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립니다.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씨를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본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 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여온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0: 사이 그댄 얼굴이 좋아 보여 예뻐졌다 넌 항상 내 눈에 원래 고와 보여
1: 근데 오늘따라 조금 달라 보여 유난히 뭔가 더 차가 보여 나를 보는 눈빛이 등정에 가득 찼어 네 앞에서 난 차가 보여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 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 도인은 사람의 총중에서 사람의 도를 행할 따름이니라. 대정경 인도품 59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에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진하여 사 없는 마음이 곧 천심이요 천심으로 하는 심판이 곧 하늘의 심판이니 자신의 선악을 자신이 천심으로 판정해 보면 곧 하늘의 심판을 알 수 있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29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를 잡아 인간의 육군 동작에 둘러씌워 활용하는 사람이 곧 천인이요 성인이요 부처니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근본에 힘써야 끝이 잘 다스려지나니 육군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며 처세의 근본은 신용이요 권리와 명예 이역동은 그 끝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오 무번편 1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사람이 눈이 밝은가 자기의 그름 잘 살피는 이가 참으로 눈 밝으니요 어떠한 사람이 귀가 밝은가 알뜰한 충고 잘 듣는 이가 세상에 참으로 귀 밝은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 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음울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므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6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 마음 쓰는 것을 보면 진급기에 있는 사람과 강급기에 있는 사람을 알 수 있나니 진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 심성이 온유 선량하여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대하는 사람마다 잘 화하며 늘 하심을 주장하여 남을 높이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특히 진리를 믿고 수행에 노력하며 남 잘되는 것을 좋아하며 무슨 방면으로든지 약한 일을 북돋아주는 것이요. 강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대하는 사람마다 잘 충돌하며 자만심이 강하여 남 멸시하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며 특히 인과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수행이 없으며 남 잘되는 것을 못 보고 무슨 방면으로든지 자기보다 나은 일을 깎아내리려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24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과수를 기르는 데에도 뿌리에 거름을 주어야 그 과수가 잘 자라고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 같이 사람의 뿌리는 마음이라 무엇보다 먼저 마음 공부에 힘써야 훌륭한 인격을 이루나니 이 마음 공부를 여의고 어찌 회복의 결실을 바라리요.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9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자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 한마디나 표정 하나에 상처받기도 하죠. 마음의 끈이 팽팽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관대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저 내 마음의 방을 온전히 청소하는 것뿐이라지요. 명상과 좌선으로 가능할 겁니다. 오늘도 성지의 아침 함께 하시지요.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 수행편 의두요목 네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노경원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52절입니다. 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의 선 좋아하는 공부를 하여야 한다. 악을 싫어함도 좋으나 선을 좋아함만 못하다.

이 짧은 법문의 두 번째 문장이 마음에 묵직하게 남습니다. 악을 싫어함도 좋으나 선을 좋아함만 못하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여름 같지 않은 선선한 날씨에 문득 감사한 요즘입니다. 김광민의 뭉게구름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원 보본의 달 6월을 맞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교단 역대 선진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신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정이 많은 사람은 너그럽고 푸근해서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고 의리가 있는 사람은 늘 바르고 믿음직해서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정이 없는 사람은 속이 좁고 야박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의리가 없는 사람은 배은망덕을 해서 상대방에게 해로움을 주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면 정과 의리와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늘 정이 넘치고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6장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사은 사요는 인생의 요도요, 사막 팔조는 공부의 요도인 바,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공부한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지라. 이에 한 예를 들어 그 관계를 말한다면, 공부의 요도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고, 인생의 요도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재와 같나니라. 제7장 4대 강령. 4대 강령은 곧 정각 정행, 지은 보은, 불법 활용, 모아 봉공이니, 정각 정행은 일원의 진리, 곧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재받아서 안, 이, 비, 설, 신, 의, 육근을 작용할 때 불편불이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며, 지은 보은은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의 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내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며, 불법 활용은 재례와 같이 불제자로서 불법에 끌려 세상 일을 못할 것이 아니라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 일을 더 잘 하자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에 무용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을 활용함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며, 모아 봉공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 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성심 성의를 다하자는 것이니라. 제3수행편. 제1장 일상수행의 요법.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원불교 정전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4대 강령 일상 수행의 요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78장 일상 수행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10. 또 여쭙기를. 일원상을 모시고 죄복의 출처를 사실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것이 인지가 발달된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극히 적합할 일이오나, 어느 세상을 물러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적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오니, 어리석은 대중에게 신심을 넣어주는 데에는 불상을 모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법신불 사은이 우리에게 죄주고 복주는 증거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자상히 설명하여 주면 알기도 쉽고 믿기도 쉬울 줄로 생각하는 바이나, 불상이 아니면 신심이 나지 않는 사람은 불상을 모신 곳에서 제도를 받아도 또한 좋을 것이니, 그러한다면 불상을 믿는 사람도 제도할 수 있고

주시는 분이 없다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활용되지 못할 것이요. 비록 서가모니 불이 이 세상에 나오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일원상의 진리가 없었다면 서가모니 불이 되실 수도 없고 또는 49년 동안 설법하실 자료도 없을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법신불 일원상을 진리의 상징으로 하고 서가모니 불을 본사로 하여 법신여래와 색신여래를 같이 숭배하노라. 그러나 이것은 일원상과 서가모니 불을 구별하여 보는 자리에서 하는 말이요. 만일 구별 없는 진리 자리에서 본다면 일원상과 서가모니 불이 둘이 아님을 또한 알아야 하리라. 12. 한 제자 여쭙기를 불상 숭배와 일원상 숭배의 다른 점은 어떠하옵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상 숭배는 부처님의 인격에 국한하여 후래 제자로서 그 부처님을 추모 존숭하는 데 뜻이 있을 뿐이나 일원상 숭배는 그 뜻이 실로 넓고 크나니 부처님의 인격만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보다 우주 만유 전체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신앙하여 모든 제복과 고락의 근본을 우주 만유 전체 가운데 구하게 되며 또는 이를 직접 수행의 표본으로 하여 일원상과 같이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자는 것이니 그 다른 점이 대개 이러하나니라. 1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상을 숭배하는 것이 교화 발전에 혹 필요가 있기도 하였으나 현재로부터 미래를 생각하면 그렇지 못할 것이 사실이니 사람들이 저 불상을 수천 년이나 모셔보았으므로 이제는 점차 그 위력에 대한 각성이 생겨날 것이요. 각성이 생겨난다면 무상대도의 이치는 알지 못하고 다만 그 한 방편만 허무하다 하여 믿지 않게 될 것이라. 어찌 발전에 장애가 없을 것이며 또는 존엄하신 불상을 한각 각자의 생활 도모하는 수단으로 모시는 사람도 적지 아니할 것이니 어찌 유감스럽지 아니하려. 그러므로 우리는 법신불 일원상을 모시기로 한 것이니라. 14. 또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전 세계 인류가 차차 장년기에 들어 그 직연이 발달되는지라. 모든 사람이 고락 경계를 당할 때에는 혹 제복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며 제복에 대한 이해가 있고 보면 그 제복의 근본처를 찾을 것이며 찾고 보면 그 뜻이 드러날 것이요. 그 뜻이 드러나고 보면 잘 믿을 것이니 사실로 이해하기 좋은 신앙처를 발견하여 숭배하면 지자와 우자를 막론하고 안심 임명을 얻을 것이며 또는 과거와 같이 자기 불공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자기 불공은 자기가 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불공하는 방식도 신자에 있어서는 다 알아야 할 것이니 그 방법의 강령은 곧 이 교리와 제도라 할 것이며 불공하는 방법을 알아 불공을 한 후에 성공을 하는 것도 또한 구분이 있나니 그 일의 형세를 따라서 정성을 계속하여야 성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인연 작복을 잘하고 못하는 것과 복이 빈천되는 것이
다 타생

겁내를 왕래하면서 불공자라고 못하는 데 있나니 복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법신불 일원상의 이치를 깨치어 천지 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숭배하며 성공의 기한 구별도 분명하며 죄복의 근원처를 찾아서 불공하므로 무슨 서원이든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불상 한 분만 부처로 모실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기 위하여 법신불 일원상을 숭배하자는 것이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교의품 10장에서 14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몽불교 창작성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은송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 또 묻기를. 영무전 위패가 대종사 이외에는 다 공동위패를 봉안하였사오니 그 수많은 선영께 없어 어찌 작은 위패 하나에 공동으로 머무실 수 있사오리까? 답하시기를, 위패를 봉안하는 것은 선영께 없어 그 위패의 상주에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세계에 계시든지 통하여 조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조감하시는 것이야 천리 만리가 무슨 계한이 있으며 천령 만령이 한 곳에 조감하지 못할 것이 무엇 있겠는가? 그런즉 공동위패를 봉안하는 것이 영계에 조금도 창란하지 않나니라. 15. 또 묻기를. 모든 예식에서 예문에 의하여 심구하는 방법은 어떠하나이까? 답하시기를, 심구하는 법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개 묵상으로 심고를 올리는 것이요, 대중적 의식에는 대중의 심고 내용을 통일하기 위하여 설명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인 바, 의식에서 예문에 의하여 심구하는 방법은 주례자나 대중의 대표 한 사람이 예문을 설명 기도로 하면 대중은 일제히 그 기도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가 끝나면 마음으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하고 마치는 것이며, 각 예문은 표준으로 한 예를 보인 것인즉 혹 예외로 심구할 일이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가감하여 쓸 것이니라. 16.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나 준비가 없는 일은 분망하고 질서가 맞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예의 실현이 먼저 연마와 준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혼자 있는 때에 방심하고 몸을 함부로 가지면 남이 있는 때에도 그 습관이 나오게 되나니 옛 성현의 말씀에 그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 하신 것은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곧 둘 아닌 까닭이니 예를 행하는 이에 먼저 주의할 바이니라. 17.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말로서 사람의 천륜을 끊는 것은 인간의 강상을 파괴하는 큰 죄가 되며, 고의로나 또는 무의식 중일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지 못한 말을 함부로 전하여 서로 원망과 원수가 나게 한다면 그 죄가 심히 큰 것이니, 방편이나 사실을 막론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말을 잘 연락시켜서 종래에 있던 원망과 원수라도 풀리게 하며, 옳은 일에는 상대로 하여금 매양 발심이 나게 하고 그 잘한 일을 추진해 주는 것이 곧 사람의 정신을 향상시키는 참다운 예가 되고 좋은 공덕이 되나니라. 18.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의 환경이 좋을 때에는 아첨하고 낮을 때에는 모멸함은 소인의 일이니 저 사람의 환경이
낮을 때에 더욱 정의를 잃지 않는 것이 군자예요. 이해를 따라 의리를 잇거나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예를 행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예를 폐하는 것은 예의 본의를 알지 못함이니 이해와 은현을 막론하고 의리와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예의 본의를 알아 행하는 것이니라.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예도편 14장과 18장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마음송이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산종사 교명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원은 곧 하나라는 뜻이니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임을 알자는 것이요. 불은 불생불멸 인과 보응의 진리를 깨쳐 소유하는 주인이 되자는 것이요. 교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의 가족, 하나의 세계를 건설해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가르치고 깨우치자는 것이니라. 1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로는 사은의 본원이요 열의 불성으로 무생법인이요 대적광전이요 복해원천이요 무진장보고요 삼세제불의 도본이자 천만경전의 근원이니라. 11. 대산종사 공원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공은 텅 비고 고요한 절대자리를 보아서 상대가 끊어진 심경을 갖는 것이요. 원은 밝고 뚜렷한 원만 평등한 자리를 보아서 치우치고 모자람이 없는 마음을 아는 것이요. 정은 지극히 공정하여 사가 없는 자리를 보아서 사사로움이 없는 행동을 하자는 것이니라. 1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세상을 관찰하심에 천지의 계벽기가 도래했음을 미리 아시고 물질이 계벽되니 정신을 계벽하자는 개교표를 내놓으셨느니라. 천지 계벽이란 하늘과 땅이 열린다는 뜻이니 하늘이 열린다 함은 정신 계벽을 이름이요 땅이 열린다 함은 물질 계벽을 이름이라. 그동안 서양에서는 과학 문명이 주로 발달하고 동양에서는 도덕 문명이 주로 발달했으나 앞으로는 동서양이 다 함께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밖으로는 의식주의 생활을 개선하여 무지와 빈곤과 질병을 물리치는 데 힘써 일생의 신낙원을 건설하고 안으로는 삼악팔조로 마음을 개조하고 사은사요로 세상을 건져서 영생의 심낙원을 건설하는 데 힘써야 하느니라. 13. 대산종사 이어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하늘만 높이던 사상을 땅까지 숭배하게 하시고 아버지만 위하던 사상을 어머니도 같이 위하게 하시며 선비만 숭상하던 정신을 농공상도 아울러 평등하게 하시고 입법자만 숭배하던 정신을 집업자까지 평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차등없이 신봉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의료에 생활하던 정신을 자력 생활하는 정신으로 불합리한 차별 제도를 지우 차별로 돌리셨으며 자기 자녀만 가르치던 정신을 남의 자녀까지 가르치는 정신으로 자기만 잘 살려던 정신을 온 인류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공도주의 정신으로 돌리셨느니라. 1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선후천의 기점을 갑자년 정월 초하루로 잡으셨나니 이때가 바로 천지개벽이 시작된 시점으로 갑자 이전은 선천이요 음시대이고 갑자 이후는 후천이요 양시대라 할 수 있느니라. 과거 음시대는 신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를 지배했으나 돌아오는 양시대는 인간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에서는 과거의 모든 윤리와 도덕과 철학은 점차 빛을 잃게 될 것이요. 종교도 새 시대 새 세상에 맞는 종교라야 환영을 받게 될 것이며 개첩을 숭배해서 전첩을 숭배로 차별시대에서 평등시대로 차차 변화하게 되느니라. 또한 세상의 모든 기운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며 강자가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먼저 받게 될 것이며 개인주의, 가정주의, 국가주의에 머무르던 것이 차차 세계주의로 옮겨지게 되나니 이때가 되면 반드시 새로운 법주가 나와 새 법을 다시 짜야 하므로 대종사께서는 이를 예견하시고 일체 법을 제정하실 때 원만 평등한 일원주의로 법을 내주셨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온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 이법, 뭐 사제 12년 8정도 전부 다 하는 것들이요. 우리 교리의 내용 속에 다 녹아 있죠? 쫙 녹아 있지 않습니까? 불교의 모든 것이 쫙 녹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과거 시대의 불교가에서 우리 원불교는 뭔가면요. 현재와 미래 시대의 불교로 지금 우리가 혁신한 것이죠. 그게 뭔가면 조선불교 혁신론 제가 다 얘기했죠.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거 이제 존중이 받든다 우리는. 그래서 숭배의 뜻을 법을 존중이 받드는 것이 가장 최고의 숭배요. 아, 그렇게 예불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만이 숭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숭배의 차원을 지금 달리했다 이 말이요. 나는 그런 차원을 달리했다. 자,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받들면서 뭔가 하면요. 육건을 통해서 그것을 활용한다. 활용한다. 육건을 통해서 활용해요. 부처님의 법을 활용해요. 육건을 통해서요. 자, 우리 지금 말이죠. 일원상 법의 이 원상은 어째서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다 그랬죠? 이것만 보면 육건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하나하나 다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숭배의 가장 근원적인 숭배다. 나는 숭배를 바꾼다. 이렇게 숭배의 차원이 다르다면 과거 선천시대의 숭배와 지금 앞으로 오는 시대의 숭배는 이런 숭배로 바꾸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원상을 모셨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존중이 하고 이제 그렇게 육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지만도 그래서 부처님의 사업을 영원히 계승시킴에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어찌 불상을 모시고 초석 예불하는 것만 숭배라 하리요. 불상 모시고 초석 예불하는 것만 숭배. 그러니까 이 숭배. 자, 숭배의 차원이 달라요. 과거 시대의 숭배, 앞으로 시대의 숭배. 이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된 숭배, 이런 부처님의 근본 뜻을 존중히 알아가지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숭배로 나는 바꾸겠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피력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숭배의 다른 차원을 여기서 이제 표방을 이제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 질문자는요, 이 질문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질문자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과거의 어떤 자기의 관념, 어떤 사고 여기에 딱 찌들려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숭배 그러면은. 이런 것이 숭배다 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숭배는 따로 있잖아요. 근데 대중사님께서 말씀하신 숭배의 의미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고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을 벗어나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한참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상황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제 허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게 지금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어떤 생각과 관념 가지고 있잖아요. 그 관념 쉽게 없앨 수 있습니까? 참 어려워요. 한번요 딱 지금요 털 잡히고 나면요 그 관념의 털을 벗어나기가 엄청 어려운 것이거든요. 특히나요. 종교적 신앙에 있어서는요, 일반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관념과 자기의 그 사고의 그 영역, 그것을요, 훨씬 그것보다도 더 강한 종교적 신앙의 관념이 이것이 말입니다. 인간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말이죠. 끈질기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파악을 그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저 대웅전 불교에 가면요. 대웅전 있죠. 불교에 가면 대웅전. 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교 보면 불교 대웅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부처님 모신 곳이죠. 그렇죠. 근데 원불교는 대웅전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대각전. 대각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모신 곳이고 또 공부하는 곳이고 사람 보세요. 이게 이기신 분입니다. 대웅전과 대각전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뭔 차입니까? 대웅전은요 서가모니 부처님만 모시는 집이에요. 그게 교조 신앙에 완전히 매몰된 문화가 만들어낸 것이 뭔가 하면 대웅전이에요. 근데 대각전은 어떤 곳입니까? 법신부를 모셨죠. 그러고는 나머지 공간을 누가 사용합니까? 사람이 사용하죠.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지금 그렇게 이제 불교에서는요, 지금 대웅전에서는 예불만 하고요.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서 뭐 이렇게 절하고 하는 것을 내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보니까요. 전부 다 뭔가 대웅전 마당에서 다 하더라고요. 대웅전 마당에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면은요, 아 뭐 우리들에게 삼배를 하는데 다 대웅전 마당에서 해요. 그 사람들이 대웅전 다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부처님 모시는 공간이에요. 다 그러고요. 제가 전에 불상 얘기했죠. 불상. 불상을요. 부처님의 대웅전은 부처님 불상을 모셨죠. 모셨는데 제 불상을 딱 보면서 뭘 보라 그랬습니까? 손을 보라 그랬죠. 그래서 손은 뭐라 그랬죠? 부처님 손은요? 뭡니까? 수인. 부처님은 손으로 도장을 찍고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 뭔 수인이에요? 이 부처님의 위력은요? 아이고, 저리 다 얘기했는데. 참선. 선하고 계시오. 명상하고 계시오. 이거는 뭡니까? 설법인. 설법인.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모습이에요. 왜 설법을 이렇게 합니까? 아이고, 하여간 암만 얘기해도 몰라요. 왜 설법을 이렇게 하면, 아니, 못 알아듣잖아요, 사람들이요. 예? 저 얘기하면 잘 알아들으십니까? 아, 여기 나오신 분 다 잘 알아들어요. 착착착착 알아들어요. 아유, 덕타님 맨날 나오시는데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지만도 잘 알아들어요. 그런 게 나오지. 자, 모르니까 첫째는 이거다. 두 번째는 이거다. 이렇게 찍어갖고 가르치는 거요. 그게 설법이니, 설법하시는 부처님을 그렇게 표현했다. 이게 지금 장엄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이런 수인이죠? 제가 이런 수인 얘기했죠? 옥타님 이 수인이 뭐예요? 저리 댕겨도요. 그냥 이제 요것은 뭔가면요. 여원인? 중생들아, 나한테 원하거라. 그러면 원하는 거 주겠다. 주겠다. 자, 또 요건 뭡니까? 또 시무애인, 시무애인, 시 베풀시자예요. 무애 중생들아, 여러분들의 왜 그 두려움을 내가 다 없애주겠다. 없애주겠다. 부처님은 어떤 거면 우리가 갖고 있는 중생들이 끓이고 있는 모든 괴로움, 고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부처님이고 그 부처님의 모습을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했다 이 말이죠. 알았습니까?
1: 몰라요.
0: 또 몰라요? 아, 또 모르면 나도 이제 할 수 없어.
1: 지나가면
0: 잊어버려요. 아이고, 참말로 그런 게요. 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이게 뭔가면 다 장엄이죠. 그 장엄을 통해 갖고 부처님의 위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장엄을 나는 법신불의 이런 쌍의 신앙을 통해서 싹 다 없애주겠다 하는 포부와 경륜이 의대드리는가 하면요, 교의품 2장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 이제 알아야 그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이 참 그 숭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불상 숭배를 지금 해왔는데 숭배의 참다운 의미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교의품 9장에서 소태단 대중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설파를 해 주시는데 이 설파도 말이죠. 이런 내용도 그분이 그 정도의 근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 주셨잖아요. 했잖아요. 하시니까는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대종경을 정말로 대기설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분이요. 이런 질문을 안 해 주더라면 우리가 이런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질문해 준 분에게 우리가 고마워해야겠죠? 고마워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자, 이제 이런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제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이 교의품 9장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그 이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그 있겠습니다. 근데요, 이제 지금요, 우리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제 상황을 우리가 잠깐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요. 자, 이제 이런 지금 이제 그 사고를 이렇게 이제 대전환을 시켰는데 왜 이런 전환이 대변혁과 대혁신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그 현대적인 상황과 비교해갖고 말씀을 그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GPT 얘기했죠.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지금요, 이제 참 인간이 만든 이제 인공지능의 기계가 말이죠. 인간의 능력을 이제 초월해 가는 거예요. 계속 지금 초월해 갑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 강좌 게시판에 이제 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그 글을 이제 하나 읽었어요. 읽었는데, 우리 지금 이제 웅강대학교 교학대학 있잖아요. 그 학장이요. 이제 학생들한테 말해줄 내용을요. GPT한테다가 이제 물었어요. 내가 어떤 내용으로 갖고 얘기를 할 것인가. 딱 이제 딱 물으니까 25초 만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라. 착 나오는 거예요. 25초 만에. 그러니까 그거 갖고 어디다 읽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디 가서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원고는 써가진 않지만도 가면서 오면서 생각 궁글리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갖고 가서 솔솔솔솔 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 강의하는 것도요. 제가 오전 내도록 오전에만 앉아갖고 강의 준비합니다. 제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아, 이렇게 공부하니까 제가 이제 지금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합니다. 저만치 열심히 여러분들 안 해요. 네. 내가 알아요.
1: 그런 게 몰라요.
0: 이제 그거 이제 그렇게 자부하지 말고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하자 이 말이죠. 그렇게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요 GPT는요 이게 말 25초 만에 말입니다. 쫙 나오더래요.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대체 수학이 왜 좋은지 그 이유를 물어보면요.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 답이 명확해서더라고요. 정해진 공식과 규칙을 벗어나지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바로 그 점이 너무 좋다는데요. 인생도 공식에 따라 답이 딱딱 정해져 있으면 더 좋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오늘 그리고 내일의 정답이 이미 나와 있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짜릿한 기쁨이나 가슴 벅찬 행복을 느낄 일이 몇이나 될까 싶은데요. 알 수 없고 그래서 예측하기도 어려운 오늘 더 다이나믹하게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6월 25일 목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알약효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이젤의 여름의 방정식 듣고 왔습니다. 가끔은 예측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매력적일 때가 있고 또 정반대의 경우도 참 많죠. 그게 적절히 섞여 있어야 마음의 안정을 찾는 날도 있고 또 오히려 그렇지 않아서 들뜨고 설레고 가슴 벅찬 날들도 있을 텐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런지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더 특별한 아침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그 시작에 2시간쯤 저희 특가점과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그리고 알콩달콩 수다 떠는 시간들 함께 해볼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 맺으시고 1대1 채팅을 통해 글 보내주실 수 있고요.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과 짜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여러분의 멋진 선곡으로 2부가 가득가득 차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의 신청곡을 들어볼 수 있을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듣고 싶은 노래 세 곡까지 쭉 묶어서 7시 30분 되기 전까지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2부에서 저희가 꽉 채워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97님이요. 인생의 공식이라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예로부터 내려오는 인생의 진리들을 떠올려 보면 어느 정도 답은 있지 않나 싶어요. 라고. 그렇죠. 예측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의 정답 같은 것들은 뭐 조금 뭐 예상해보거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진리들을 통해서 조금 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답은 없지 않을까요? 문드로님, 이제 마지막 일전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두근두근 떨리는 것 같아요. 기필코 남아공을 이기고 32강을 넘어 16강 그 너머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태극전사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라고 글 보내주셨어요. 아, 남아공도 만만치 않은 팀이긴 하지만 우리 태극전사들이 또 실력이 또 만만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2차전 멕시코전 때 조금 운이 좀 따라주지 않아서 아쉽긴 했지만 이제 그 실력에 운까지 더해져서 문드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32강에 16강 넘어까지 또 뭐 승승장구해서 아시아 최고를 넘어서는 그 모습들을 좀 보고 싶다라는 바람을 멕시코에 전해봅니다. 우리 선수들 오늘도 늘 말하지만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후회 없이 실력을 모두 몽땅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8849 뒷번호 쓰시는 분이 연아님 굿모닝입니다. 오늘 퇴근 무렵에 비 소식 있던데요. 우산 꼭 챙기세요. 라고 어머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8849님 오늘 또 비 소식 있군요.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출근길에 탁 나오는데 하늘이 잔뜩 찌푸리더라고요. 근데 또 공기는 되게 맑은 것 같은 게 건물이 또 오늘도 반짝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공기는 많은데 비가 올 것 같네 생각했었는데 아 8849님 그래 오늘 퇴근길에 우산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사하나이오님이 아 아주 어릴 때 이미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로서 공식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오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 포기하진 않았지만 이제 뭐 미분적분 삼각함수가 나올 때 그때 조금 샤프를 내려놓았거든요. 사나 이현님의 마음을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래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였던 거죠. 네, 저는 인생의 예측 불허한 그런 점들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장현주 원 스윗 데이, 이민혁 흰 박혜원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장현주의 원 스윗 데이, 이민혁, 김박혜원,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두 곡을 듣고 왔고요. 7시 17분 42초 지나고 있습니다. 뒷번호 8128 쓰시는 분이 다행히 응원하는 시간엔 비가 안 온다네요. 오늘 길거리 응원 가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다음 경기엔 저도 꼭 함께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8128님 다음 경기에 꼭 거리 응원 가실 수 있게 우리 대표팀이 한 발 더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저도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인크레더블 타블로 진우션이에요. 오빠차.

인크레더블 타블로우 진우션의 오빠차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함께한 곡은 베이비 몬스터였어요. 슈가 허니 아이스티 함께했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 끝곡이에요. 홍민정 아마도 그건 전해드리고 저는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3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큐.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 떨어 똥.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6: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알렉스 기분 좋은 날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6월 25일 목요일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2부에는 늘 여러분이 골라주신 노래를 가득가득 채워서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특화점 고객님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 준비해놨습니다. 어떤 노래를 어떤 분이 골라주셨을지 잠시 후 여러분도 함께하실 수 있어요. 노래 한 곡 듣고 만나볼게요. 르세라핌입니다. 셀러브레이션.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샛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하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외쳐요.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7002 고객님께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응원곡 세 곡 신청합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 승리를 응원합니다. 라며 보내주신 버즈, 오필슨 코리아, 유정석, 질풍가도, 싸이의 챔피언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7002 고객님, 신청곡 완료!

잠시 후 9시부터 이제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맞죠? 9시, 오늘 오전, 아, 10시, 10시, 10시. 10시, 맞아요. 아무튼,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7002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세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버즈 오필슨 코리아, 유정석, 질풍가도, 싸이의 챔피언까지 우리의 응원의 기운을 담아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잠시 후 3부에는요, 밥 퀴즈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2부 끝곡은 시스타예요. I swear.

0: to you.
1: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X를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 협의회.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과 육신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요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0장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연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완전 미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동서.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검색하세요.
1: 일반 식품 광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평상시엔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WBS 원은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25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3부가 시작됐고요. 목요일 3부에는 요리의 재료를 맞춰보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밥 퀴즈 함께하는 날입니다. 잠시 후 요리하는 방송 쿡방을 잘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어떤 재료가 등장했는지 어떤 재료로 요리를 하고 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으시다가 아하 옳다구나 오늘의 재료는 이것이로구나 눈치를 채셨다면 이 재료로 나는 요거 요렇게 먹는데 진짜 맛있다. 오늘 한 요리에 요거 하나 더 첨가하면 진짜 꿀맛이다. 여러분의 꿀팁들, 레시피들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4부에는 여러분의 일상 속 행복과 감사의 순간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아주 나이스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내가 찾은 행복과 감사의 순간들 저희에게 마음껏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팝 퀴즈 만나볼게요. 김태우예요. 꿈을 꾸다.

쩝쩝 박사를 위한 나라는 있다.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신개념 국방수수께끼. 재료를 마치는 자에게 선물이 있나니 도전하시겠습니까? 밥 퀴즈! 오늘은 불을 쓰지 않고 전자레인지로 후딱 만들 수 있는 땡땡 무침을 해볼 거예요. 깨끗하게 씻은 땡땡은 양끝을 잘라내고 길게 반으로 갈라서 숭덩숭덩 썰어주세요. 그 다음엔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에서 4분 사이를 돌려줄 건데요.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면 더 골고루 있겠죠? 자, 이렇게 익힌 땡땡은 한김 식히고 가볍게 눌러서 물기를 짜주세요. 이제 양념을 준비할 차례. 커다란 볼에 간장은 한 개 반 큰술, 고춧가루 한 큰술, 다진 마늘이랑 설탕은 반 큰술씩 넣고 참기름은 한 큰술로

쿡방 수수께끼 밥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랏빛 껍질에 연한 속살을 감추고 있는 땡땡으로 무침을 만들어봤는데요. 저 어제 이거 실제로 해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간단하게 만들기도 좋고 여름철에 진짜 잘 어울리는 반찬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무침을 만들었지만 이걸로 냉국도 여름에 진짜 잘 어울리고요. 또 요 재료가 토마토 소스랑도 잘 어울려서 뭐 그라탕이라든가 아니면 뭐 파스타라든가 이걸 넣은 야채 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어 먹어도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오늘의 땡땡 보랏빛 땡땡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지, 2번 라지, 3번 바지, 4번 타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시자 사례기를 우리 회상을 과거 회상의 한 종파로 아는 이가 있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께서 바라문의 교리를 인순하신 점이 있고 예수께서 구약을 연언하시었으되 불교나 기독교를 과거의 한 종파라 하지는 않나니라. 또 사례기를 과거 교법과 우리 법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주로 창조하시고 혹 혁신 혹 인용하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9장 법문입니다.

0: 아입니다.
1: 예.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깨우.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단 미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서태지와 아이들 이 밤이 깊어가지만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25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밥 퀴즈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보랏빛 껍질에 연한 속살을 감추고 있는 땡땡으로 오늘 땡땡 무침을 만들어봤고요. 진주 가지 말라고 박혜경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조성모 사랑할 때 버려야 할 몇 가지 브라운 아이즈 가지마 가지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의 정답은 1번 가지였습니다.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 선명한 이 보랏빛은 안토시아닌 성분에서 유래한 건데요. 이 안토시아닌은 체내 염증과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외에도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등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도 있죠. 이 가지는 껍질에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가급적 껍질까지 모두 활용하시는 게 좋다는 점 참고하셔서 오늘 소개된 무침 말고도요. 덮밥이나 냉국이나 구이로도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313님이 가지 말라고 가지! 5275님 보라색 가지 무침 3450님 정답 가지인 것 같아요. 맞죠? 하! 저도 요즘 가지 반찬 즐겨 해먹고 있거든요. 보라색 좋아합니다. 3495님 정답 1번 가지! 대한민국 파이팅! 1087 뒷번호 쓰시는 분 1번 가지 저도 가지 요리 좋아해요. 가지 전도 맛있고 튀기면 더 맛있죠. 엄마가 밥 위에 쪄서 무쳐준 가지 무침 생각납니다. 아 맞아요. 예전에 밥할 때 위에다가 넣어서 같이 쪄서 그걸 그 그릇만 꺼내서 가지 무침도 할머니가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2457님 혹시 힌트곡에 가지마 가지마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있었어요. 네, 3부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정답 1번 가지 얼마 전에 무쳐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죠? 0845님 가지 길게 반으로 잘라서 살짝 벌집 모양으로 칼집 내서 구워서 짜지 않게 만든 된장 소스 발라 먹어도 맛있습니다. 건강에도 좋은 가지가 노래에 이리도 많이 숨어있군요. 선곡 최고입니다 해주셨는데 이거 그 SNS에 많이 등장해서 저도 한번 해먹어봤었는데 오 저거 진짜 맞아요. 별미예요. 별미. 그래서 그 길게 된장소스를 발라서 벌집 모양으로 구운 그 가지를 밥에 싹 얹어서 싸서 밥을 아! 8318님 엑스라지 신랑이 좋아하는 보라색이 예쁜 가지 1번 가지 꼭 엑스라지 신랑이라고 해주셔야 됐나요? 괜히 제 마음이 좀 찔리네요. 여름에 새콤달콤 시원하게 냉국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준선선우 아빠님 1번 가지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가지 무침과 가지 냉국 생각나네요. 벤 오늘은 가지마 해주셨고요. 1732님 정연아 라디오 들으면서 회사 가지 5453님 아 크크크크 가지 라지 바지 타지 정답 맞추기 자존심 상해요. 정답 가지 해주셨고요. 1784님 1번 가지 가지를 잘 구우면 고기 맛이 나서 여름에 열 많은 갱년기 아줌마에게 다이어트로 좋아요. 유상준님 정답 1번 가지. 가지는 볶음, 무침, 튀김, 찜 등 뭘 해도 맛있죠.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가지 많이 드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1107님 1번 가지 아주 맞나요 해주셨고요. 7779 뒷번호 쓰시는 분 우리 텃밭에 가지가 열리고 있어요. 뭐 텃밭 제대로신데요 진짜? 와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수확하실 때. 1107님 7779님 두 분 축하드리고요.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준선선우 아빠님이 골라주신 곡입니다. 벤 오늘은 가지마.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뒷번호 3942 쓰시는 분, 오늘 6.25 호국 영령들의 마음을 담아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대들이 있어서 오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뒷번호 5002 쓰시는 분, 어제 자려고 누웠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완전 바닷가 바람이 불더라고요.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행복하게 잠들었더니 오늘 아침까지 아주 나이스하게 시작하네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뒷번호 2376 쓰시는 분, 빨래 해놓은 거 개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바짝 잘 마른 옷들에서 좋은 향기까지 폴폴 나니 힐링되는 기분. 오늘 아침에 행복.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오늘도 아주 나이스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지코의 만화 영화 아일릿의 빌려온 고양이 두 곡 전해드렸어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 농협에서 어울진 쌀룬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수단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벤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일기예보 잘해봐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머님이신 안순이 경은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는 원불교 사상교당 박복천, 김유성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노래 하나, 추억 둘. 아무리 무거운 이야기라도 세월이 흐르면 그 무게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시간만이 가진 유일한 힘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뎌질지 몰랐다. 그게 잊힐지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의 대부분은 다행히 잘 사그라들었다는 의미겠죠. 반대로 점점 뚜렷해지거나 뭐 잊고 말고 할 게 아닌 것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정확하게 제대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신영원의 터.